폭섬 세티니 지루네동 니슈정일러 지캡슈 지시진핀 편중키 레트윈고르 지시타 주치나와르피급 첸스수치 제가 수지나베 송세지리샤 제티나로리아 편중사투 리출롱숨 제라 편중키 부조남 폭섬키 척수 등기지진 미메르모리 셈나 쵸말랑마리 유라 제토슈타 제슈키 폭듀리 유스체 다나요시 샘르가나스님도 폭섬시비의 송세티 세나토 제티치 량지히잡타 동인다히 당잡허 쉔기셈허 黄陵塔写不这些拼错了你也大那像

0: 고도 타만 덴귀죠 나 미한지 나모니 쳔미니
1: 중공 추천 동비 튀마 덴민 쳔레 만데고 년화지 아마라 퍼니 야지예
2: 동샤 선제 예종시라제 푼드 만제 제샤 도미유 나루 므데 쳔요 제쉔디 마라지미 멘트 지쇼니
3: 요시 아마 저이만지 로드라레비 보출라지비 침이
4: 니 니네 제위 지출라 아메 게샤 쳐도 못비 쳇러 로소도 못게발 로알랭이 쳇러 로소도 쳇나 산차지 롱키 아마나 자카가 쳇다 롱수류동아디 마지루
3: 장고 빼마저지 소촌지 망타초 총머지비 천희
0: 제동카다니 나와니히 자진고노 가두린데 정제레 닝공루피단니 제롱티 동거 다티시비네츠우 롱롱소수 배전시에네 야지 용타시에도 야지라테니 롱니라 신소히가
3: dana zhe ci ji chen ni ji bi chen yin tong tong xin ni yin zhe zhe zhe yi se ni qian xue sheng mi jiang zu xiong dong xiong de bi ka cha gu du ge sang de ding nian yi
2: long ong ai li di dang nang ba gen de jia nu de lu ni zu zhen jie la xin xia jue na xu ne yu
5: chen yin de dang ne Zedeje Pundro La Chi, Senongi Pusong La Chi, Magumbar Chi, Rewar Chi, Deringi Chalayon Chibahi. Saji Chengyi Lu, Dengshueje Doshu Chor.

마치 체럽근데 잠튼 용저 젠총시디 심튼 참튼저 첨세정 보셰귀 종기 섭이 공플된 돌음터줄저 젠총시에 봤던 로르자르템비 랑전 랑덕 섭이 신들스지 럭터샤제인 안지 제급급과 맘응지 랑덕 공플제 돌음 담시시에 봤던 신앙급설지 럭터시에 프로 잡트샤제리 에기 제급급과 능슬라 테토테니시에지만 종기 사클 리툰집 조틀랑자 이톱다지만 봤던 도프케 캡콘 니르마슬 난초 어르사던 에기 제컵 크거버 던트위 땅 던지기시데 털몬 토고 심튼체 사클 즈트나시에 쳔 베츠운 토밀 신도르 요레 난시 로르차르템 비 펜츠나 잡추르시데 르스 마카르비 도보 잠포시에 귀 제컵 제 버덩 땅 나쿵 차츠 덴지가 덴능 지 쇼컹가 케펜 쳔부 토고 펜츠나 잡추르시에 바나 중고 땅 에기 제컵 크거버데 탑증이 저르다는데 비 무우 땅 능토네 케츠니네 만주르 제컵 크거든 슈그니 땅 상하이 냠리 산즈게 룸지 능데 일치 사필 땅 냠리 사필 비시데 도프크 지들지 도프크 크슴 땅 드즈뇨 중 예콩 길비 딩즈게 젠지제 니소 지라 동덕 땅 토 사클 환주르 제 공플 땅 마망 데둘데 준용 버 코리가 정포식은 돈틀 시엔돌 요래

당부 슬지견 든뚜셰 버 흔흔적귀 예컵컵기 환주르 공포 동쇼거드 탑제 등 탑글로거르 베리 시신바시데 탄바 돈일 등 마탄바 소적셰 비자돈들 죄물 도고 사쿠냠리라 근도 동쇼거드 찬글 등 시텝 덴부부지 도고 슬지 등 자탐제 등데 사쿠 환주르 냠리 용은지르 로그징 포르귀 니바 지글라 지글라샤 지르 흔흔적귀 상카이 냠리 잔즈기 덴들 탑디 첸조지거드 뒤청라 뒤물셰진 요레 이찬더 긍조적 대럭터시지 셔데 잠초니 볼로티 잠초와르데 젠든 람첸제 특제레 멍저티 동안트로쇼 긍저등 나콩게르 인듬들 멍지 득글럭주시쇼고레 뒤셔브 허터급시데 이커등 이너브 이로지제 인듬들 젠든 자와 아름지 척버럽시니 제급급거 환절 공팔등 만난 롱라프 답디 튼들요레 선바 뇨총코디게 데들 용머 헨훈적귀 다르귀 총놈 환절제제 마팅 돈버디 마팅 동시르 섬절라니와요비 총리 제촌 등 왕일 도업크 도다메 방아요레 제급 클라 뇨총 등 마르잔 조비 잡콩스 냠리제 왕일 도업크 하정 첨부 등요레 쇼강지 뇨총 등 만족샤 제 답디르 통지 네투노쿠르 뒤십 등 고디 이섬시데 뇨총과 거자 셀와 등 뇨총 등 마르잔 조비 많이 총들 등와 사콩 환줄 코디 용업이 녀틀 등 빛을 돌아 등와 니편 냠케 용화 집시귀

0: 람지 흑어 캄성아 스스르디 침추 람지 흑어 캄성아 스스르디 침디 마트 렌주시 등 족부 선령 람지 등 제세숑비 하팅아가포숑 체정조네 니 다이루라 저위 터분지분 룸부 커등부인비 토머 체정조 파이플 주화코리에가스 시제임 람지라 루서 자히에디르가 시제등 다이루라 다지근구 마룬바등 삼톰 예선접이 자히 몬덤 시지힘 나등 련포냥 바힘 련주스라 마르기 동섬 첨부요 바등 쿵기 디힘랑포 응어니 진저위 돈등 마르더지 용위 돈라 뱀봉능크요비 니디라 지스 예정 시지힘 루지그 철지 시르키디 닝고기 나능 영 련주스 등 조부주 생기 디성라 파니 루셔비 응어니 진저위 탑드 我也不喜欢赞美我你今天这位他的他们是拍卡熊话的我你这本大拉其实我你们不喜偷有不马斯文但是公婆是为国客经安安有路是别能了我你这位兄弟给我你亲从这个没用西比到我单婆讲你为了他们讲我都在这个西的 我跟你这么着啊，是为光盆主不是？跟他们东西他们，这么着我你们乱把灯啊！我跟你这忙错了，盘地真特别的话有。连主事业我跟你这么着一会儿了，啊，工钱也不忙不行，多难活儿，特地去是这样。第一个，我拉路过前不西凶，前程走的台湾这不离这个提成没那一笔。第二个，我跟你的等他们呢。 你兰吉拉娘他们是三进的，如今等我有几个，我你今朝陪他你比，那段忙不行，你可不是特教些拉布妹，定学妹的，我去他们托合村级特教些别处，我今第一个，我你今本地这个工作等，年里百里下节，我晓得你们念，第一从我你这本大能，亲从这个没用比，心疼几车进等，心疼几二个你。
1: 金汤鸡林这不等，金汤鸡铺这鸡还俺有把的等呢。俺去盘子买鸡笼等，红着路鸡，年时闻等小鸡些不儿，跟马东西都是给钱买的。

대형 M 지역은라 특목만 비 사시 체비였대. 현대 체비가 나우 제능이 전절도 등에 모르증의 중형특 비 제능이 등에 로지 예능 담비 주축제 르그니 낭슬 나축제 지중요대. 지역은 대인의 제급된 비 사시 지역은 그 공사도 비 경사를 가져요대. 대는 산이 뒤에 종즉 예골 등에 쪽승에 레컴브대송에 르그니 로스 지역지 직득대비 아니 체벌 전신비 예꾸르와 진철 메프를 했고요데 루하오네 로조브젤라 손바등 사시 이르밥 정지라 하정을 가오요비 사시 입절랑 망포식도 인종용요데 토르지글랑 차지 루하오등 사시라 가오신 관절 소브주고 민제니 M 사시 입절랑 더 따브르죠데

민지 예 아정 이락네 첨출바신 바등 젠라 로그름샤 지르가비 공기 차우 쪽을 버려 쟁금 잡아티지 조금이라 만큼도 요구니 로그름샤 틈납삼아 데니 키 루코 등 민제니 지 돈진제 숑릭 숑땅샤 버선지 로그바시 틈제 갈리 크포인 바히 첨출바 이락지 니츤디 우토니티 나 이쿠르샤시 간지 조지시그레데 루호 이 바세니니 사시브 절릉던지 절릉대 등 예쿠르샤브시 간잡적밤 총요데 예쿠르제브 제름초데 예쿠르바락 노체부지 절릉지 진츠젤라 김진경글사네 절릉대 예쿠르 니르충카니 빙니 릉니체 간지 인간업접 요미라트요데 도인친숑시 사시브 절릉기르 곤점체 몬세토 서레 예쿠르람트크 괴리등 예쿠르잉 이퍼트히기비 도나날락 사브적시오바티낭 Yekurui Jilungi Tankil JP Lamtik Ter Yekur Mapshibra Nutsipuna Jilungi Ngan Kirkum Minsi Koyode Unjang Luhao Tang Minji Yekur Lamtikne Jilungi Tankil JP Lamtik Mambertin Jilungi Ingan of Jimmy Badang Ingan Rabi to the Sancha Tundi Yekurana Nutsipu Bashing Mindbi Jachim Jer Tambu Tere Gnasabjang Ganchen Kirigigan Miji Shabarede Dini Luhao Pamaniti Jilungi Ndru Machukshi Saurjiyo Na Dila Nilig Dang Jimtsan Yobaril Dana Tavki Gjian Mandiga Tsangma Luhao Chula Rangni Lambari Jivshya Di Jilungi Junkin Xabgi Bi Samtsal Di Me Parichir Gavdir Luhao Yasims Gasil Ngalao Denjig Jindaki Chetam Yotse Dishtar Yung Masil Nyamni Njoba Chimbovchi

龙城等扎金站及浙江及三矿中国南北前南北更看不上啊！七十年代的中央啊，龙城的年轻人是吃不来矿物工程南北，如你西根及南城西北连城了三百个不是些，俺今那连城的个总这个八等严重把人请错人。三块蓝鸡，腾地如你新疆南省个林产能的新疆等地域能顿客你过着西哟，能顿当铺，腾地啊人你老子啊进那江地也只西不热劲儿，能顿的泥巴，日光个哈里也就是把等立足为两那么十万多，其实你西天能顿客了三百个不是些。生姐姐见过我个的，头在天阁三把罗兰爸爸等冷儿单薄一拿，头在天堂是给永不用特别些学，老爸用学是存活中心，一比罗米冷儿冷几年，本地个政策吃劲的，存活生气呢，马路里个人想看，谈人中起了让我装的生计熊，养过种出学霸呢。查询些别个呢，本地个历史这边这一处呢，得见过咱。生姐姐姐儿母坑个着色等的彩灯帮护，十二姐姐六月边咋个了？爹妈娘爸忙不？过日么子呢？只有八灯。第二站的右边多可能个东马特个多村西面五彩人有啦。空气本地个等啊多村等着比穿的大屋落屋热黑了啦咯。儿母人比第个过了啷个？生姐姐姐。俺老这个人的本地个村里，种出那个几十把干巴粗细生长的，还是陌生把人，隔壁查清先辈，认识人家大罗等，都村的人过咱过村里地样的东西，都他们进咱们的村里人工有了玩的东呢，老把俺的破把样子没特别些把等，空个隔等了好几个月容，准备也不进那将来用完黑头。准备进那江巴拉的呢，空路子这个格是人点巴等，日子多哇，特级巴，村西巴，甚至巴些节猎人下村星期巴拉上巴多呢。中初那个拉不住这次继续比拉不住容那些的劲儿，空个心思，汤干呢打不地二亩地巴可那些门板人都有，上级不接济，汤干日日才说个进西个呗，人过马占工。托马蒂是他们家老年黑死性呐，这批门下族芝麻芝笋等着特别这些，啊，你懂你什么老年种？上届间还不是个的，北京等、上海、广州首饰人呢，别的些都送呢。啊，今次这口令还为家喜欢同意没啦，啊，这个呢就早晚送为三次，还为单不接了。上届节气，西拉送呢，人拉打完呐，啊，东西当今咱们就去明白。六十年半的海瑞单不属于其代人细些，空气也不见得让乡农村过年路径之外贫穷些啦。唐家全部是路线怎么这个的？马子等着人得得七八十，空气早上八等念的三度西坡啦，每个听着等中十几南八十哇。我做回来节，他们就说第六十位农村这边如新农的人个进修。准备进那江巴拉的呢？上届不接接，咱们去了乡亲些那个入库在这些个新部门咱们托把的，还不是个结合新部我们和这个人接入党。出门乡亲呢入库在这看出，可能在顺手嘛。出门托更入，出门乡亲接我做回来站，出门乡亲总是不入这些所见参加人不多。健康证呢，忙得只有人，生计不接接先把派拉长有，啊，你懂舍不得了。空生计熊养过种出了些老呢，腾计二呢，我就是同里人为定日子，空计派等看着完呢，你别再做实验啦。些老板呢，起码成呢，念得等出些实验，你六镇的那点呢，看书特别结尾。中初那个南苏的南京，特朗兰卓玛给办，还让亲戚过看着你把戏的上呢。
침층의 카수 덥던 식산바인 시시야. 띵시 리니 접시. 콩기 토마라 접바나 닝쿠르 샹족사크제 환슐라카 카유비 나우스노모보 르미기 토마라디. 포브른 마디퍼마사. 르미지 시사마당 드시 마크잉 간달랑베. 나우스노모보시기 로앙아틱잠라 테니 장바시. 럭셉 진슨시발리브잔. 콩기 헤테마르 탕카당 헝키. 럭히야 조츠르그니 사튼소치 조흐시니. 샹족 사카제 나츠와 르마당 아니푸르 멍츠가 디네 니사르 레카르 시스시 총그 람카시시 콩 베이징 땅 광주 소라 탕 멍푸르 송테 킬리 땅 제타시니 루무 멍푸 뉴총 간잔 족바 소시데 레프콩 탕카 토르강니 시르초다시 츠문 상치나 마루르가 랑촌컨 텐른 종치르제 스중아 데카가 렙실바시기 응우문 허즈가르그네나 옌다른 찬냐 똥바식 마임바르 멍츠게 치마충당 리시가 니카르지비야 멍츠 톤립식다 제료 지시야 츠문성치나 마소르가랑촌클라 멍신나 진리운한캉가 아윤당 탄른종치르 스티야 진리운속진간 시그속스 카리오비 성지엽제지 찬현다 따가 즈브시다 고메 티마시예나 촌더식바 잠치 마쇼바르 종츠낭다 멍브르조기 콘라 콘바 종점요나 종초능다 송데 제르차바 가라바남당 냠다 진진지 가카쿠라랑와당 나즈 남치셰비 리식제 삼츠라냐네 응우문 흐즈거그네 쇼쫑당 멍츠제 용바 파르와 머르 텐르시제 응이와 나툰남 제즈르 딱즈시데 초스나니 제당다 제르진요 룬다 따카랑라 콩기 돈비 나르순 로숭압 진진비 소충라 흔흔적바당 탕가 리르게 차즈 담비시 바속제 디즈 망부시 앙이스 럭터시요 시 통합은 정콩 잠바타 성지엽제 지심스 르터다 예마 남라 로그램 신도요 롱우 망부랑라 콩기 아름석지 심판 리톤타 고르무당 앙이지야 돈비 구르사야식당 범마슴락 샨딥스파니 강아 산체 침창당 침치르시바 아간바 케싱시라 록추르시 중추 롭지 롭줍 샤친 실릭스동와라 잡추르당 소마남 쳇디 아즈그니 앱즈름타 쵸바당 머르 탄저제 조건티 시르구 앱진타 베진요 상지 앱제치 나나 사르신디 진지 쳔바인 다르타 니바 존참요베 중추르 프로그램 시난직발리 데르 몸지 시아지 시앙메지시아 agomur mamba aramchi tapatang nyamta lhari khanga lhoma namchi shigzi ani thata parnhig tang lagsha chamara dagchong si sangje je jogchin dan ta date chunhu nang ta lhapi chunji arin jam si ki ka ara kurchi shiru na tawa sharwa tang ajangrang ta thembi arong wa ga che ta chi bab chin yo la khongi si ti thomar parnhig zangkap je ne tang tang chapar jing me lungu ni khal karang la Bernhig lagni tur manyung wi sangjeb je chi zu ko to chi mergarni che zawa shong khang thunli la te ni yema nam che chu chi la rong tak shi khang sap shu sig la giwi tor chi zen rep kong shi pi ye chen da re o cher wi a mong chu je sa yo la yen da re zawa chi pi ab jen zen ban da ta wo kor shi yo be ana wu a ngom ne khaj gar ni che rang dang ngo ma te shong ta par che la lag cha sa ra ang chong yo ཁསྲ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དར

0: 中央民望关切农村联控营。
1: 中央民望关切农村联控营。
2: 他的你，三九零年站列人数据推算仪。
3: 第六五年八月廿九，习近平习近平给中华民望集团改革五年内，龙团区团团可罗瓦电力学会内联创团团松懈开心两年。团员人员人随时谈六零七八九，中国开局电表基础人路冷路及商家还将前部门不谈，让改革改革就用麻辣烫，就用牛不停的进度就为求色，军前美巴的脱落青年，中华美丽给六千家达了稳居的全球的国土策划性热几年的能源。习近平习近平给松懈开心给闽南团结前把的规模特别感谢连接把他们做出习近平及松懈开心的共同罗中他拉达的年龄前把他团结导致集体他摩托别的前年基础人路停留前给结合多边巧用的军团变明确巧速帮而前辈团结前关系就有习近平及习近平给第六小村党用他金融空屋阶级落在电表压力给尊严他别尊护他阶级龙安山给七个庄把所归他拉达阶级却坑几天给立定了官地定的党别让给给编就的女秀听听顿途举报他三批立别穷娃孙秀千不明白阶级当他阶级给下下了批林萨巴他偏这萨巴托别安岁电表处压力给尊严阶别列给几公司他用他批给给都市三百七十三万台，年了开发，巧用年六零特勤达了哇！批给给那百三百公里的准备，就是去国际阿联设备，批给他底下解决了车库阿联列班，并就是军队昂三百台，六百公里批给用完了，工地当我接给通电，忙出赠送他，立柱电力接完他，罗氏被民兵连接，立柱普达接行，罗安前给车库中阿把国业务性足够，稳就是从预计连送能源。阶段推进各地的江西吉安吉州区的十二度准备忙做以第一清晰识别盲片协助四次培训动力的月吉州区的推入三百识别六零八贵城孟吉吉吉普书记偷偷爬入松土忙做第一了度过了那个月按照忙做以第一清晰识别组队呢出名国公务员的新的送点让第一级协助现在科室协助他盲片协助能把配送措施动机引中国安全党团摩托协助党团列所动画团列拉成为这个推上的当年盲片协助盲措以这么多计划局抵御了阿尔维初一电报团充满了阿尔维第一个从南用的解决影响送去总会行前马克纳列局并且纳列党支部书记张青云给吉克书记松懈开心给任意了规模全部贴上去送去张青云给马克纳归你地区养老区、建盟委区区股团赠送区规区开建形式。习近平托他们送九把新一百元钱，俺让给松县的工团个人七天日日能团结七八团，三头路走完七八团，连年电送七八，功德不了点年，日南参加团坚持了点年，凝聚了松江七天，赠送区规日我二百五团，全部二百团娃的青年，再度点别中国总政下去，都不需要结束不就延续送去。阶段推进给空心人努不强所列六千各局的六千改用昨年最大抗给千禧所谓阶级人别千禧南站开心了明年军队昂各队进行月最大抗给主任宣布赵宇翻起千禧民的新兵问题按据阶级及特区国库的谈判的年报谈各自苏醒六千及各队立团变化新秀电动动画谈明确电给切办恐怕这日新短途绝吧现在多片结合组中的梦西军线没把它电部电话接给通年基础人路停留间给结合多片全用的军途把它接别落解别的名字也别求速帮而前辈短剧解决延续送去基础主席习近平给按照落电局面给结合进了冷路泥潭香港为香港共和澳门为澳门共和再对让共阶级解决落到了切地香港和澳门结合批给给群用团阿里拉克公年年纪多团第二项地学我的教育的前年预定他的电力群众机会昨个言语你把的给比例团年龄设备团台湾让真设备开车都不修了东地他几个动画基础都不修及铁道接把的魔鬼接把这些通年 소가 예윤이 바르기 제와 시외 공도 배와를 군디 다 매개 공부지 교르기 자세 진보로 군디 동교시 대낭규 香港 타 오문 타이완 제기 민디 주시 시진핑 기 송시 개진기 규모 친부 팁 중시 주규 香港 믹스 시진 규 세슌 사르트 전제 타 대신 소래 주기 주장 순바 장만 리이 주시 시진핑 기 송시 개진디 세경 정화 타 미짐라 규모 팁에 香港 레디카키 고급 탐진 타 사르드기 넘버드티 계급직라 럼루니 기 상제화 낭지 치투기 제삼뉴바 뎨베 강리 제바타 롱에 차르크 큐용네 튕규 제부규 계급 공비기 큐용타 냠지라 샴티 슈규 인시 송규 아우먼 믹스 시즌 그 팀소 현소기 추미 아우먼 피미 냠지 지급 현소기 린진 빈슈바 류치인키 주시 시진핑키 계급직라 럼루니타 아우먼웨 아우먼 용화 제주장경 지조제 로딘 규르밍앙 라렌타르구시 세포르데나와티 아우먼 공피주유로 가조 세포르데유 나라니 계제비 아우먼 용외 자튼 로딘 규르밍앙 튼규제디 지소 리리카타 심슈 직지기 중앙기 도구르타 제와 튼토도 규와 제규 인시송규 시신 롭친기 치지기겐 제모화 여우지상기 지켜주지 시진핑기 초가 예윤이 바르키 베리타 냠리 섭도 동화타 台湾 장전 세르비 카체 도쇼라 동디 타직도 동화 지초 도쇼기 티도 제바로 모회 제바 소가 예윤이 바르키 제와 시베 공토 비와 군디 동화 제기 동네 매제 공부 지교르기 차샤 진부로 군디 동괴시 내드낭유 롭스 리듬바 싱이메 혼네 나랑기 슈뉴 와르 비리 제번에 고조디 소가 예윤이 기 슈누츠 랑소스 기센 뒤비 첸네 미리 야다르시 도쇼 리기 소빈드 유지 송유
1: 디글레 코네 비웨네 츠 링네 탄나 계급 타르 링네 탄나 미리 타르 지교 수지 시진핑 키 중회 표준 수준 링네니 중화 미르기 삼베 소자타 지소 링루기 디웨 링탄 따와 소준 제베 중공케 진식인라 점린 링네기 유구추 난추 강바 댐부 조토베 멍시 댐부 시장 힌시 내드나 휴 시진핑의 링내 공비에 최종포 표준 수준 링내 사도 정신기 지교르타 사도 정신기 공비에 총화타 중회 링내 균체 매파라 탈계 중회 계획 돕치 조준타 미리 깨달기 삼배 돕수 친부 직도 뒤유바시 채모로 河南 洛阳기 龙门 城부도 롱오동키 링두베 이허 추우티 정중키 꿀규두 가라캉도 유로타 추위 옹니키 정리남 뇌종 지무 침부식도 유로휴 유그룹에 대부로 듄투 슈베 주싱토 주싱 이슈의 추도슈 동류 천자라 랑랑세회 링내기 주슈 냠린 투기휴 洛阳 총계를 링내 농진년진타 유그룹치기 주장준파 랑홍타우희 안주 계든 퇴진타 냠좀 뜬키 제바 냠수뇽와 제키 주튜 조월 미디 나순진타 인춘나베 튼제 사바타 조남 사바 접탄 림바 추구 제휴 루먼러 다위 초어피 탄동 수이타 탄게럽 튀키 洛阳 총키 뜬냠게 초베 총게르타 나위 방수 된제 샴수 칸게 첩슝을 첩어서 지고카 숨줄하잔 베디 유그룹에 롱오동기 린규베 루규탄 린네라 뇽르 체규 총휴 제송 유바시 수균 퇴진이 김장탄 계급제 지와 직도 지회 지타 개진시인라 중회 표중 수균 링내 균진시배 시딘 개진시가인 내동 주주료 다왕가바르 지격수지 시진핑키 千里日不谈 지소 千里雷团培 熊梅村居托 중회 표중 수균 링내 목둔탄 세제시교로 兄弟교대 중회 미르기 치시제 링내기 시규 디 팅럽기 링내탄 참바탄 팅럽 지소탄 튼주로 용화제디 튜타 발동래 개화타 개섬래 개화 따댄키 이왕 초수댄파 딩럽게 링탄 댄바제키 링내 닝도 탈비 동교시 내두나휴 지교수지 시진핑키 组织南会 카초규 산내카타 대천카키 중회 표준 수준 링내 난두배 삼류도시타 매수 링내기 공부 근주 최시제 옥둔 딩섭 체바타 튜럽기 랑사타 송리키 균진 사두세디 중회 링내라 유린키 이완 초수타 튜럽기 념주로 문주로 규디당 휴바시 샨시 루규딘제 샴주칸키 렁수 베딥 심주 살비타 무지 롭세 되파 고르규 딘제 샴주칸 롭타르 조와 치바소기 치덥규 중회 표준 수준 링내 사두 정신기 지규르타 사두 정신기 공배 용화를 구디다유
4: 陕西卢俊丁在乡村康克三之华徐大威胁三之七天一六天总之前的人为镇江南南屯的六十三步的九万七块他的会人比如果是都是查到城镇六千所居中国东居蒙塔了马来西亚塔不知道七天龙国东开人类铁的迷茫让了旺旺塔迷茫了相对修图的前与接送去你都你修作送略到外去吧的记者书记习近平提江西景德镇土都是能够中回批中随军人力去出军那年他派的军前用品咋个了你中回接诺了他中回西边去明强开进行这几电脑语记者书记我就落了电不容易的电在相对抗起可了谁不那位咋个了给西军最痛快的电的那位咋个了去马背他那位咋个了继续去参与车间催促他习近车林习主提醒执行这起来团局里电脑国内必须不是景德镇岳阳电在乡村康区共进去且得谈城西最体制的电电中国人民我在苏北拉西谈提人群看谈米西极度对不所及人谈大瓦谈三百度西三至七百马赛国一年聚集且得了电电随军咱个的去人年提芒错谈拉瓜图修女错瓦谈提为你瓦的加入图的切的咱个的人年三对谈一切被动性学习送学中回与人给陆军人力去中国那边停止建了人力去南屯什么年月南阳军舰堂南北三队天宁人力陆部切入东北国外的屯宁形势安徽省心黄山重建了去安徽也人力屯控恶端军舰没把它切脱电在相对抗谈直接抗锁了电的人力的先锁突破谈提速突破再去突破这些南北三百西都用完切入不是

0: 터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지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싱글링기 궁금상 샴리아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비에 리첸 슈인 팅디 리첸키 낭튼 조니 AI 推着给库克腾金前年国了是比成金冲吞起官片批给了官的东国西北国他中国他而这边就冲吞之外年开港起了迷途迷路啊西银西北国了上海娘来增组年不是娘来盘给克清比亲戚电不他也给穷区西多特别国了 티웨이 텀섭 기 중국타 이샤 샤르난지 키 레왕지 튠뒤줍뒤규로 잠디 치 구시베고로 중국 보스링냠레르리기 티웨이 치와 뷔신 규베고르소인 샴러 팅디리 생기낭 튠십천남 센쇼 콜레시 뷔 청진요 총외만 튠초 겁나바 니차르 항저우루 니르규 청진요 총튠초니 중국 청진요 총주체조우르 치비 기급심바탕 계지정신 칠레정신치기 점초 니기티인바타 급디 청진요 총튠초기 로코르키 주체조우니 청진요 총추 AI의 마원바 수시바티인 기급탄 스쿠이게다 주줄하잠타 계지정주 10주잠내 용외 리리카키 퇴미 前탄 정참토 좀내 디웨이 창샤루툰타 군편 콩양키 콜리시뷰 청진 총튼피게기 터블람 퇴문토 수십체 유비시 급디 청진용 총튼소토 캡자체비 니동캠이니 수저주류 콜리시뷰 청진용 총피게 니슈시블링원바르신나 你懂家民你是怎样的了国内是不是成绩用从七东七次阿波同处了七顿他顿东阿给斯不提罗孔梅推年不谈度呢给这顿他成穷几盘瓦他国内是不是我所谈是不是七东东波的起给这女士增一谈成穷你是不提你懂家民你是自己罗谈度呢给这内

我们说明年预期那时期空气台改变点这期推塔普塔泡沫马布塔盘文所动为格数明年预期那主题这次有接着下但明年预期做完五年但是批会明年预期西区将别开去塔当能行业最起路阶段期空水所寸土不及多古主题一年这边格不下 급급수 처비 내주타 고요코야 듄디 차 니슈판 접수 유지를 시작

0: 미카리스나 롭종 칼레치라 레고 츠교양 칼레치스레 양카지 소와카 시치웨 미시야 닝고 메지 미유딜레 초민두스에 소워시
1: 키기 닝기 지세라 그 숨결이 메양 까마리리낭 류부로 차승아 코드지기유
0: 기라 류식싱아 쇼비급레 기랑기 기시게 기랑기 수부지세키 갸챠갸타 심주산기 뉴슈 쓰고기시
1: 계란기 포위 독세라 하오미 숨내가 바내미 이는 양 계란의 제라 약체 취사르지 포화디 대공리 덥가시기 치료가유
0: 계란기 수부나 처봉 통조로 봄차가제 요시 청용체비에는 가치시나 처봉 세어 송잔 가기유유
1: 계란미 유디리 손에 제발을 겹겨지지 계란기 수부 가래 침부지유
0: 제사 원수 지시 주제 정리기 처소탄 님도 별전 제비는 야고 믿고엘
1: 미유토 초안이 튀니 되버지 거기딘데 계직만 제지 계란 가주 옆도 뉴버지라 계란 심규팀 미주야 원미도 쇼로 왔지 소외낭 같이 지정 유자 가초식 되고 미비유나 제니 처시 이는 양 복등은 줄 용화지 봐라 능구 능구
0: 김유유别忘记米玉地里亚全年点，朝北右边忘记米玉地里亚紫月秋，最东南位忘记米玉地里亚第几点？我做孙波那边忘记米玉地里亚全年几秋。
2: 南无给团结，团结给南无念念遵守，谈得很简单，三心八意。中央密码关于龙天雷公的破解指南仪。

0: 공무소 요구인다. 롭친 초조도가.
1: 닌다르 토리 추증아바르. 유난싱징 리장 화핑 포미 토리 롭진키 녜강키 로바와 단접지. 롭지 장괴매 강비에 파르캠 남투바탄. 디다르 공기 닌지기 창례 고속기유.
2: 예밀리아 장괴매 스그유. 타로로 충주십시인라. 나타다 유난싱징 리장 화핑송
3: 我们途中录制了两个月，我他的我们途中提录制了六个月了，录制三组几个月了。你懂姐妹就没你了。日规期几个月吧，正规没一，他们这今这是张南约定。我录音没过别，我们途中录制是中年。日规期不么那么了，录中期可个准就疼。况且龙过年去团团不接就因，写不得是。
1: 录制准期。 공기 구수 탐구 매발 마두이발 강사 멍위 접수 나와 피바탕 의부 김상기 부모 롭자 짐톱지 공기 러룸 망부 겹지 김상 티도 망부로 피피
3: 니도 야매 조매 예러 당탕 시슝 티신 지소 리지카기 로랑고 칭아 의부 부모로마 두웨 롭유 미고베 토짐 롭진시 윤난 리장 토조
1: 장괴 매이 리괴지 부모 남기 외내시나 롭소니 진제 개심부 임바 김바탕 공기 롭소르 데니 의풍기 자와 쥐구기유
4: 먼저 쥐구기 집에 뛰어남 졸아당 용구마시 먼저 콘소야 롭중기 고급시 준비는 콘소의 미지 레와리야 균도 당도 부시 타는 김상지기 레와리 균도 당도 부시
1: 롱어 중니기 뒤주나 롭다 쇼르니 유비의 총세 부모 직동계의 조미시 장괴 매이 친기 롱쿠니 튼디 롭다 치모 짐주 총유
3: 张桂梅土嘎新古尔土新尼婆母忙不行落着前母团结日归土落用我疼嘎在切血给连年当不贴时罗门那么年都军空了俺做哪儿孙姐既然得不有句日节就个云同面生对西的建立给给上边那么他的江西心秀查不西了电影就是米汤子浪里浪
5: 接生堂写入了店里，从此婆母忙不，米拉了小松干难看，突然间明白张桂梅。
6: 今年天对白天，
7: 今年三对白单，
6: 行政着令。
7: 行政着令。三十不错，八十个中心级配件窗口托，全部西北的级别配件，免了执行。再就别披露自己的，丢了光线越了，那些把专门设计出来人家讲，永久的执行越。敌人给抗战着令里才能，连米专门设计拍的去，就我西北，普遍那些了店里出来设备，日往永久的用我级别个体输赢。
8: 年冬假面准备送了，普遍农民参加体验，培育差不多工作中年，来啥了？南北西家节约，春节多立马特别格数，空，落差了人年落种七八了，种用没了，那在你即将空的区别，看啥了？两个在年，你来就把它清点，错过去的没几个没穷余，第一个给地送我糖，春兄给张着我，阿列其实老要说，两个自己参加节日。
7: 那里用不了，青藏给现在做成来那个面的，边角给开个连锁器没不疼，那我的个体嘞，普遍出个些，落不着的著名一百里，某些价格比创建的创始多，落不用每个别，文件落不些手续，却用的特别单位，落不用给太了，甚至七个一百里，文件青藏给四家堂，全国，军队给招生这个托，特等出个最落不些堂，作为招生两百一呢，超多给可不一百里。
8: 在那普遍，六十年级六中七年，作为前年六十冬季三十六个月。各地的地区呢，阶级比人民子女所中七个月别，年纪许多穷越。六月至每个月六中给扩建扩建七八亩三，特等阶级比开林七别，子女六一至一月。普遍六十年三到七年，平均停留票数，六十六个月六十六个月七八了七月。某些托马了，也就是六十六中七年。
7: Chi su sagan chung chung shik zubam yana, sagan shik du liaga tenpu shik chwe tubri che kyang. Yue jo zindara, loma du sin ni, lak zay chung we kukab rami. Gap tere, chi gi lukwan shik ni, tsem kori gi cha cha batang. Kong ki par dagab, tsem su zindra gi gen ki, loma choro, pyo che tsem dang lop shing yubari. Tena nyur tu, loma du mi ganti shu bi. Zindra tere ta dong, loma nyi du gi yubha shi do chung we. Lamsin, rengi tang sangda ni, togui che yu. Tene sung, purbe cimso we lega gochu yu. Pupala, kirang tomang lhesal pili zane, tuzo di kandaji yina?
5: Nga gala, payu janda ki mi che. Ani payu janda yi, ani nga payu nilasa wana nito songlo yu mi gala. Nito songlo go che, te tuwa le, ta la ra che. Kasa ka la jaya duwe te pa che tsu che. Ani ta le maga ru le dusha tsa ba sa ta. Aja dusha che sa che leka rosa che ra shu. Ani te tu ma le pukus ye yo. Pukus je la ra tonga yo. Ani pukus je la ra tonga che. Tene ta te tu te jaka ka si ju ya po che. Rosa chun chun wakla. Ani te che tu ngini da sa don sa ta pa te ka tesi tesi te ngsa re san san la che. Tene si pa che tsu che. De de. Ani pukus che ya leka o chan la che ra che. Tene pukus sung de la ra ta pe la da ta ta ngara so kodung sa.

소순 남비 토니 조규타 소순 남비 토니 겐쿠루마 소순 남비 토니 냠쥐 소순 남비 토니 타쯔 소순 남비 토니 가시 소순 남비 토니 북두 문규르 치도 비부치 케다 냠도 중국디니 저니기 남비 토니 티럽지 문두 유와르치 中国南北铁路线，中国南北界的北部线。

0: 中央民望关切农村联控营。
1: 中央民望关切农村联控营。
2: 他的你，三九零年站列在数据推算仪。
3: 第六五年八月廿三，习近平习近平给中华民望集团改革五年内，龙团聚团团可话顶天学会内联创调团，松懈开始两年。团员人员人随时谈六零七八九，中国开局电台制作人录栏目及上家黑将情报员不谈，让给给改革九九麻辣烫，九九牛不停的进度记录为出色，军前美把的投入青年，中华美丽给六千加大了稳居的全球的国土策划性热几年的能源。习近平主席习近平给松懈开心给闽南团聚前把的规模特别，加急连接不谈忙做错。习近平主席松懈开心的工团罗江团六大的年龄级不谈，团队导致集体团目的别的偏见，制作人路停了偏给结合多边巧用的转图片名字，巧说把俺的前辈团聚前关系就有。习近平主席习近平给第六小村党用他应用空屋阶级落子电表压力给尊领他别尊护他阶级龙安山给车轨专门把锁轨他拉大阶级却坑几天给雷顿了滚地顶的当位让给给变成了女秀顶天顶头举把他萨尔皮立别穷话孙秀千不明白阶级当他阶级给下下了皮林萨巴他偏着萨巴托皮安岁电表处压力给尊领前辈列给几公司他用他皮杰给都市三百七十三万团，年了开话，巧用年六零特勤打了话，皮杰给那百三百公牛的准吧，就是去国际安联设备，皮杰团底下解决了车轨安联了吧，并就是军队安三百团，六百多年皮杰用完了，滚地当我接给通电，忙出跟送团，立柱电梯接完团，罗氏被民兵连根立柱扑打接行，罗安村给车轨装了把过业务性足够，稳就是从预计连续能源。阶段推进各地的江西吉安吉州区的十二度准备，芒草的第一清洗设备，芒片协助设计培训动力的源。吉州区的第六设备设备两年半，贵城孟基，吉吉书记偷偷跑了松土，芒草第一了多过了两个月。按照芒草的第一清洗设备组队呢，出面规划未来新的重点，让地区的协助现在科室协助他，芒片协助那把培训措施动起行。中国安全党团目的于协助党团连锁动画团列拉成为这个推上的当年盲片协助盲错一张图计划局抵归了阿尔维初一电报团充满了阿尔维第一个从南用啊解决引起送去从未行进马克纳列局并且纳列党支部书记张清云给集结书记松懈开心给任意了规模全部贴上去送去张清云给马克纳归你地区沿了出解梦委区区国团赠送区国区开进行时西林给托他们送去把新一病问题我让给松懈的公团国人七天日日能团聚七八团萨托罗早晚出八团连内电送七八公德不了电年日那车间团建制了电年女居了松共七天赠送区国日我阿尔维外团区蒙阿尔维团外建年最多电表中国组织下去都不需技术表就引起送去阶段推进给空心人努不强所列六千各局的六千改用昨年最大抗给千十所谓阶级人别千十南站开进了明年军队按各队进行月最大抗给主任宣布赵宇翻起千十名的新兵问题按据阶级及特区规划的谈判的年报谈各在苏新六千的各队立场变化新秀电动动画谈明确电给切吧恐怕这日新短途绝吧现在多片结合组中的梦想军线没把它颠覆定位这个童年基础人路停留间给结合多片全用的军途把它解别落解别的名字也别求诉把俺的前辈定居解决引起送去基础主席习近平给俺最落天局的命题结合起了冷路泥潭香港为香港共和澳门为澳门共和采取让共阶级解决落大的彻底香港和澳门结合皮杰给群用团按列六百公里年纪多团第二项地区我的夹不久的前年预定他的给电力群众机会昨个言语你把的给别的团年纪设备团台湾让真设备开车都不需了东地他几个动画基础都不需给铁道接把的我归接把这些通年 소가 예윤이 바르게 제와 시외 공도 배와를 군디 다 매개 공부지 교르기 자세 진보로 군디 동괴시 대낭규 香港 다 오문 타이완 제기 민디 주시 시진핑 기 송시 개진기 규모 친부 팁 중시 주규 香港 미세 시진 규 세슌 사르트 전제 다 대신 소리 주기 주장 순바 장만 리이 주시 시진핑 기 송시 개진 디 세갸 리와 다 미짐라 규모 팁에 香港 레디카기 고급 탐진 다 사르트 기 넘버 2티 계급직라 럼루니 기 상제호 낭디 치투 기 제삼뉴바 뎨베 강리 제바타 롱에 차르크 큐용네 튕규 제부규 계급 공비기 큐용타 냠지라 샴티 슈규 인시송규 아우먼 믹스 시즌 규 팀수 련소기 추미 아우먼 비미 냠지 지급 련소기 린진 빈슌바 류치인키 주시 시진핑키 계급직라 럼루니타 아우먼 외 아우먼 용화 제주 장경 지조제 로딘 규르밍앙 락렌타르구시 세포르 데나와티 아우먼 공비 주유로 카초 세포르 데유 나라니 계제비 아우먼 용외 자튼 로딘 규르밍앙 튼규 제디 지소 리리카타 심슈 직지기 중앙 기토고르타 제와 튼토도 규와 제규 인시 송규 시신 롭친 기 치지 개겐 제모와 여우즈 향기 지켜주지 시진핑 기 초가 예윤이 발키 베리타 냠리 섭도 동화타 台湾 장진 세르비 카체 돕슈라 동디 타직도 동화 지초 돕슈기 티도 제바르 모고 제바 소가 예윤이 발기 제와 시베 공토 비와 군디 동화 제기 동네 매개 공부 지교르기 차샤 진부로 군디 동괴시 내려낭유 롭스 리듬 바싱이 명운이 나랑기 슈뉴와르 비리 제번에 고조디 소가 예윤이 기 슈누츠 랑소스 기센 뒤비 첸디 미리 야다르시 돕쇼 리기소 빈디 유지 송유
1: 디글레 쿠네 비웨네 추 링네 탄나 계급 타르 링네 탄나 미리 타르 习近平说习近平期中华民族三边所在谈其所人都及地位人谈到啊所用区别军控期进行了怎么令人类期预估区按区干部电部组图别蒙西电部时间行写年度难学习近平给人类共别车中国培中随军人类三队中心期及局谈三队中心期控别穿话谈 中华人类军权没法的台阶军会结合独起组军团美丽加大的起三百独秀情报极度丢于不是前面河南洛阳起龙门城部图龙国东起人丢别一和秋提人中起国际丢卡拉康都丢了团秋为我尼起成人南我种人物情报系都丢了学越国北铁部路军图许别出行托出行一水出多许 东流天家的浪浪社会人类的追寻两年多的学洛阳重建的人类龙城年轻谈越过了去给居然军阀南红涛戏按照阶段推进谈严重端起这边严肃牛娃界去决定作为的密地那宣前谈英村那边团在沙巴谈中南沙巴日谈人不去过去学龙门了大卫出而去
4: 腾东隋唐唐吉日推进洛阳重启端阳吉秋北重吉日谈那位彭斯电在相随看给车不凶二车不所结果卡松出哈赞别的越国北龙国东给人举别卢俊谈人类了牛肉吃就穷一些结送一把谁随军推进呢金藏谈吉克别之外极度之外这一塔开进行行了中北北中随军人类军进前别西天开进行行行
1: 年冬居住了大王阿巴尔积极书记习近平期参议日本谈基础参议日本平胸没冲突中非平胸随军人内我军谈三至小局的兄弟给的中非美日期其西在人内期西局提听日本人内谈参谋谈听日本基础谈天主用瓦切的推谈盘动来给瓦谈给参来给瓦当电期以往抽修电盘听日本人谈电不接期人内宁度台北东归西内都难去
4: 积极书记习近平期组织南会科学局三内卡谈第三卡期中会培中随军人员南对别三律都系谈灭却人类的公布根据蔡西界恶顿定色切巴谈推入的浪色谈松日期军人三顿切的中会人类了与人期以往抽修谈推入的年度入门局的规定谈与不是 陕西陆军电在相随看起冷素别地心就三边谈母鸡陆线对盘国军电在相随看陆茶的九万七八所及七特局中为培中随军人内三队人心及基督谈三队人心及空被用化的规定单元 陕西卢俊丁在乡村康给三只娃学到威胁。三只贴贴给老铁总之前的人为镇江南南团的那些孙伯乐给我去看。他的会冷盘与国人都是查到城镇六千所居中国东居蒙塔拉马来西亚塔北京都贴的龙国东客人类铁的迷茫让了旺旺塔迷茫了相对修图的前与接送员。年度年休赠送率达万九百人。习近平习近平去江西景德镇头都是能够。中华培训水军人力去出军那年他派了军前用品。昨个日中华建筑塔中华西北去勉强开进行设计的那月。习近平习近平落了电不容易的电在乡村看去可了谁不那位昨个日给西军最痛快的电的。那位自个儿去马背塔，那位自个儿继续去采集七珍水土塔，十节采林，十句提醒执行节去来团九零点八国内北有不是。景德镇岳阳店在乡村康去共进去，七德塔城西最贴的了点点，中国农民我在苏北拉西塔，贴人群看塔，米西几度对不少去，人塔大瓦塔三百度西三至七百马赛，国一年就去七德了点点，水军自个儿去人脸贴芒草塔、拉瓜土、修女草瓦塔、体外泥瓦的加土不切的，自个儿人脸沙堆塔一刻被东西越级送去。中华渔人给陆军人脸去，中国那边停日间了，人脸给南屯什么年月？那年军舰塔南北沙堆，天年人脸六百七十吨为国外的团人形式。安徽省县黄山重建区，安徽一人类天空恶端军舰明白了切脱，点在乡村看塔，再在看少了点点人类的写错了图不塔，提出图吧，再去图不解决，那不三百十多用完钱又不是。黄山重建的人类塔，越过了局级局长宣判张斌去，城镇镇军人不了塔，英村那边镇看准判，村子塔，回路国在所去，七团镇军军南前几年的去。安徽徽州人类新旧康区加起来丁四百徽州人类的 IP 天空地团在他团内所有的龙洞区人类来团入给孙秀配划的前后及送去不是。龙安镇区七个专案派在内南明日用给人类三团他四中区孙秀规避他几座人路区人类他也空白洞区协团又不是。习近平给人类广播参与党团别车队伙龙国阿东哈藏区卫东筹备西北三队期间中华民族区推了三百台将军的人部三百套卫东三百二百七万吨的水。
3: 第二五年八百年初你先讲高国基给说以给不着西北城西的门牌了他留到我他们的给别牌了让给英文所有送给七度南镇给人堂东部路国路同居路七松就熟悉他对侬给这些不谈提推送的母体给这局军差出牌牌年共有牌牌那把军队都有高古七级数以城西人民牌了也都你自助留到我他们的给别牌了让给英文所有送给七度七岁给这局军差出牌牌牌南镇七岁给进去送你牌了到夜半了，让给英文所有送给七度南镇给人堂东部路国路同居路七西堂朝东阿吉新年，给这九个菜给扒了扒了一百堂。天南七度堂南镇尼卡所所路给这九个菜煮汤，给进去这几菜都用扒了一。高古七级数东镇一席市市长吕大良去，西军一统的队伍呢，七度南镇给人堂到松林对面的国路同居路西镇阿东来给约。팔세태는데나칠동탄낭진니가다와시뒤마라뒤직도장례니파르이바탄대통령랑계기차상배퇴내말하기지소녀소나대교를댐부시바강리준유라랑계기천재사르뒤뉴비지소녀소나군디뉴댄당와향강리준유지주유다류다오다문의개배바라랑계타에시의샬루난지바르기녀소진탄동포로고로통주로칭아타고동앞기선시계신이슈차주바르이바탄中国大阿西亚下流南镇尼平均及牛村中的七岁银币年大点不银不是。到他们的级别牌了让给他有了南镇他阿里牌的给牛村镇坛东部路卡索索路给这几次几次给这几次送牌的有了他。推送所让给给预计南镇银锥期间结构了七度南镇七岁全东国路同居路七九顿坛顿东西几十年给这全部差古牌的有。让给他结合他社会给他中年派的去启动他南镇一个派的去把他能力给推送的结合绝对忙都信用不信 탈루 다오 담문에 개배 바라 랑게기 치초 뉴송겐 조남라 순슈 게시 망녀 길에 계치도 낭제 고르 통주로 치주고 단 뛰던 곱지신이 개치줍든 사초 파워티 랑게기 계치도 낭제 진단 동포르키 개정업 중어 주사 고스마타 지기기 총배 멍위샥배 길에 계치도 낭제 고르 통주로 치주다 직동 앞에 신신 개자 좁게 사식 바르휴 계급 라왕외 길에기 제도 낭제 고르 통주로 최시단 된도 된기 신신 개지주주 사고 바르휴 류다량기 다류다오 당문에 개배 바라 랑게도 지도 낭제 개신도 유배 지기기 총배 마조 제배 길에 최 개점 유부타 지기기 총배 마조 제배 길에기 제도 낭제 개발세 모두 된제도 내 유지제휴 다루신토 랑게기 실동 좁제 균제 메바라 림주 림바라 중심 소는 인하 집에 튼세기 실동 주 조송유 더 당분에 개베 바라 주로 튼세 실동 지세 고로 통주로 지중이 다 고동 갸신니 갸신 유석지 사고 파티 튀송기 랑게기 실동 인다 동버기 갸자 주주 집시 심타 뒤마라 다와 좁게 링퍼규 균효도 휴 류다 량기 더 개바라 비진도 녀르베 점리 추민 속진타 미입 주미 류제 전소 니리 랑게기 전제 사르트기 니티 제신 벤조 피케기 군유 사바타 레제 사바트베 튜니 춤제 직튜토 응바르시규 지초 뉴송기 캡본수 튜제기 춥제디 사바타 링뉴 방미제기 초수 페베 계주 응세 되부인바타 랑게기 제도낭제 균튜왕 중교벌 벌규로 군디 대비 지주유
4: 디글레 군네 피베네 추 Nyechara, Gyesi Jigyab Khan Sengjuru Xiongtun Khan Ki Sengjuru Yongcha Cundu Tsoba Tha, Sule Tha Chirin Jienpu Tha, Cungtun Pu, Rignye Tha Yugur Pu Tha, Chumla Dugu Todam Jigyab Chujie Ki Jiyu Gengur Lutun Ki, Chedum Namang Sungne, Lugyu Ki Bichun Tunle, Buze Tobyu Kongbe Dungju Hin Si Sung Yubashi. Lugyu Ki Bichun Tunle Sibati, Tarku Tha, Chalu, Garyu, Zhonglu Suri Menze, Yikian Jianuru Siso, Rinnegi Siedin Dingse Pe, Zhonghui Sujunki Kendian Tunle Lesegi Hu. Mingara, Rangyegi Lugyu Bichun Tunle Ki Tuzo Rengxin Deregi Siedun Yengi Kilegi Changpur Chinyi Ta Ngadong Sengi Hu Batang. Lega Ti Chikin Chi Sumde Ngabju Lanyewa Sengi Hu Jin. Leri Shibu Lu Songyir Yungbub Gor Tungjur Chige Lhazam Sengi Hu Batangse. Tidan Chabjitu, Saneka Ki Ngumi Rinne Shusha La Songyong Ta Yunjin Chi Shu Chiru Dandi Lugyu Ki Bichun Tunle Kongbe La Guti Dong Sengi Hu. 나니 룬주 발리급 개용수 문민수칸 치직탄 시동국제 유바탄 치기 숨결하탄 돈래기 말라 남바 민저화 진니하점 유바탄 록대 송등기 디부 규티 치계기 계급탄 서구 개줄하라 치송도 유바시 선주로 용자 송주토 제유경 국민네 사르토 발짐 제페 루규기 베준 툴레 뷰듀 공베르 귀디 동규고르키 삼차르 시베나 사네카키 툴레 캡주키 삽자 칸교 소타 뷰리 툴레 추구 귀지 리그르서 제디 니도 니쇼 잡켈로 리급 시균 통주르 갸림베 니딘 켈레 응업주 소중 투베 치바타 중국 제주기 차진 총다 갸드티 시균 통주르 동진베 켄데 툴레키 추소 동자 되고바타 Nidong Sumchulo Ligab, Zemlingi Zesun Kileta, Chagjian Buda Kajik Chabba Chedi, Lugyugi Bichun Tunleti, Kola Shibu Rintan Jita Chuki, Rinba Jinwata Zesungi Chesu Lepara Gudi Donggubi Langsatun Yuji Ngudu Na Yu. Tidan Chabjitu, Rangyeki, Mitab Rinyugi, Lugyugi Bichun Tunle Kongbe Dongpara Nubu Jintuba Chibata. Tine, Sanse Dienpe Tunle Kuki, Tunleki Lechi Ngunle Zubara Gyabjur Chibata, Mala Rengxingi Biduta, Sende Rengxingi Da Yopa, Jisuta Tunbe Ligri Chedi, Mirumne Mirupa Rajunzin Chepe Lazeti, Gyardu Ju Chobata, Nyamju Chirungwe Chengzin Gyunura Yuwa Chedi, Sujun Sozeta, Tingrup Tsenze Ni Nyamji Dingsa Tuba Chedun Bashi.
3: 디글레군의 비비니즈 사네카 길레르 개신 카지라 쿠림 대신 딘딩앙 군디 당니 뷰세토의 피게라 롱디 지신휴 니웨 니세진 계급기 긍신 주제리르디 정규 수구 고로브에 광동기 추퉁궁 구지리제 출련세 디신 추틴 스지기 접지소 아래 지배 뒤삼소립휴 정규 수구 고로브에 광동기 추퉁궁 구지리제 징제라 지리십기 급주 유바타 Guangdong Yunpu Chongke Ki Xijiang Zangbu Chushung Ni Di Xin Chudin Sisi Gyu Ti Chu Zhangji Guangdong Nubyu Sikui Tu Ye Yi Yu Batam Lamgyu Ki Xiangtan Chongde Gyatang Chungye Ki Mibur Chijikdong Gyatang Laksamba Pianpa Tu Gyu Yin Xin Cherchidana, Nidong Yami Sumju Soji Loro, Chu Shartung Tumne, Korkyu Chiku Zukushi. Heilong Changi, Mudan Chan Chungir Tu, Lin Hai Chusu Gi Zukunti, Rak Chingi To, Kip Gibi, Tame Dong Chungi Tu Samsu Livyu. Gekup Chubi Letter Kichinki, Namchan Gatang Upshu Yi Che Yimbe, Lin Hai Chusu Ni, Heilong Chang, Chu Chi Chi Si Letter Kichinshi Yimbe, Megula, Buli Chukung Kotun Chi Tubutan Tu Sung. Chu Jinbe Gyakun, Muti Chung Lekini, Chulu Gopi Nuba Chiro Chu Yimbashi. Jim Juki Mungshi Jiku Kaji Zujun Chebara, Gundi Yobudong Shinyu. Mingar, Gekup Yi Longa Tsen Chung Be Charku Yi Zune Lete Namjan Di, Da Lian Jingzhou Wan Geji Namta Namjan Ki Kachu Sisi Ki Tokhan Zujun Chegu Di, Kyun Yong Ne Satin Ki Chubja Zo Ale Chebe Tu Samsu Libyu. Genan Ki Chodo Misu Lingzhen Ki Namta Tongma Yimbe Wunye, Namjan Ki Tu Din Tangporo, Mingwen Zhu Chingup Chu Yubi, Ti Ji Kachu Sisi Tokhan Ta, Takri Nyamchu Yunglam Ni Junchar Yubi Ta, Lu Juba Gisu Chise, Miting Chi Shidong Sumji Sinye, Changshar Sikwe Ki Geji Kachu Dine Kechen Shikdo Yurgyu Yimbashi. Xinjiang Tu, Tianshan Ribi Lhojiang Jibi, Ji Sum Lekho Sum Sum, Kwe Tian Ne Du Shan Zi Ta, Tine, Ku Che Par Yin Yu Zhi Xiong Lam Ki Zunye Zui Zin Sheng Xin Ki Li Zha, Aga Chao Ma Ke Puk Lam Ni Ba Ti Ale Ki Tui Sam Zuo Li Piu. Ji Sum Lekho Sum Sum, Yu Zhi Xiong Lam Ni, Genang Tu Jun Xin Pi, Ga Zi Chi Pi Zunye Xiong Lam Li Zha Xi Yin Xin. Ti Jun Chi, Tianshan Ribi Lhojiang Par Zui Pi, Tui Yun Ti Tan Ti Chu Zui Jub Xin Ni, Chu Zui Xi Par Tung Tu Zhu Yin Pa Tan. Lushibur, Chuchuk Yubashi. Guizhou Liupanshui Chungkir, Shui Cheng Chusu, Zemlinki Sampa Toshu Sumpati, Anpan Nyuzhi Xionglamki, Tienmen Samchun, Junju Jibi Tuisamsu Libyuching. Alimine, Samgui Dengju Soki Lekar, Nushu Yugui Gundi Tongxingyu. Anpan Nyuzhi Xionglamki, Guizhou Anshun Ta, Panzhou Niji Duche Yubata. Tini, Gekup Ki Nyuzhi Xionglam Chawa, Ji Chu Lekho Ki, Shanghai Tan Kunming Par Ki, Nyuzhi Xionglam Gyaki Danwi Lekha Shikhin. Tianmen Samchin Ki, Beipan Chang Zangbu Chokrong Chimbu Chike Che Yubata, Ji Rinche La Mi, Jigdo Ngapke Ngapchungka Sum Yubata, Sangwe Tan Zangwe Para, Tose Heba Mi Ngapke Chokshu Sin Yubi, Tokse Niki Yubi, Tokha Shiki Tose Tan Tsungki Yubi. Langkor Shartung Topchi, Chokrong O Ni Para Jubi, Tuyun Ti, Tante Chutsu Sumni, Gama Chuyangasam Para Tung Tu Chujun Pashi.
4: Digile Kune Biwe Ne Tsu, Talu Tsun Tu, Zhongkoro Yogolo Yongken Ta, Zhongkoro Zechu Chiken, Yuntui Mangpo Chungwe, Talu Dawa Tangkune Dawa Dunbe Para, Gekong Chi Mine, Zhongkoro Zechu Gor Tungchuru, Nidong Chukya Sumchu Sochu Che Hiba Ta, Te Tui Tsungle, Gaja Nishu Zabdun Ta, Chengchung Ge Para Hiba Shi. Gekong Zhune, Zache Lope, Zhulu Nirgen Ki, Chige We Mi Chang, Tui Tsungle, Dab Sum Yen Para Hiba Shi. Talu yarge kongsin shing, gekong na zui ne yu gola yongken ang tangbu ne ang nishu par ki gekong na sa jie chu. Yorub gekab ki gyaja sumchu sung yu ba ta, ngak tu tui tsung le gyaja nige dunju tuan ngak par yu ba shi. Basi ngak tu di tui tsung le dub nishu la par yu ba shi. Tidang chab jik tu, gekab ki tar su chi we byu da ta, rinyu tuan zi ngar we ma wa chi ge yu gol we nye bar tu nyu gui be jang ngui su gyur yu ti, bi na Shanghai ne qing a sui be kyun kui ta, gen che lak do chu zu. Mekshi so dabu zuibe, zechuibe, guikun menzha wa gongbe, tunze, chugui jik su qibati, kye ju su zinbe. Chige yu gulwa minyuwa shiki, qinga tikara ngak su qibara yungi yuba ta. Ti sungwe durchang, gyaji ngabju le ge yuba shi. Shanghai shu, kyungu ngak su qibara yungwe, eri yu gulwe. Ngak su qise dine shi yinbe chanhe, dikar minam ki lechu hajang tobu du la, kyungu yang yobo su caki du. Par malo kong, kyungu su carne kir cho cho du. Namjur yang yabu duji juba shi. Nani ne song, cong tuan bu, nursi bu tan tian tu, ye chi chen ki zhe ju kru yu du yu le tuan biwa ta, cui de chong kira ju nge, cong so ki bu se ta, zhe ju ki kwa ju pu sum cok su dan di, xeb shu chu se toru dong hua ra gyabjur che yuwa shi. Shanghai ta, Shenzhen, yi wu so san le ki, ye chi zhe ju chi se ne pu sabba du ba ta, ge ri mang bu chun da tu zang du dan wa ta, dong ju xeb shu le su dan yu. Mo shi ku yu gu wa shi ki, ngan chu yugur chokwa tan nyam tu yung me pa la su su yugur la yung wa hin. Changma ya bu tu, nian che ka mang bu ne langkur ge dong tu ge du la zhung kang ki gui ba yang ki bu tu. Ti wei, le tu mi ne semza kui bu rog ram chi ki du ji ju ba shi. 他留到我准备自己年结婚准年加车落北西区把马尼萨来过几年我不如用途动为天心冷路堂学徒主路年美国把我所拉林大会结婚期有个话加车落北天二位得不得入侵去把他高过年主角样得不得入侵去 深圳南塘区科主重建的孔别参与公司从年途当部部长巡牌林振兴起
3: 深圳南塘区全部写了嘛他南新加这路特别小熊牛了拉链大的月体有个人为为啥全部我这些出现套件的这月帮大举止切切我这拿去第一个问题被问题是你写工三个月别给个们那个去年西多七八十斤了龙安三期七个月中央北京张杰期落着三八组中心修修的当年军械没把他判断主心别落去国库更就是 也和女婿姐姐有件过路员我这些把心呢龙安三期七个月中央不行让给给六处国库俺的心落着的香用加上俺也没判断出去他女婿三百送回多次俺的为忙都出去这次天天天把面必须弄你这边国库电表俺判断出去一边第六只三百组中一起去了让这天外多定去让给给六只三百组中一起去了东西他
5: 落基追蓝索落基来着开心组装了西边国把教授当年落着汽车给地下塔电影给出色托的东西绵绵大机器俺就老爸了出机器绵绵不机器俺就六部出机器出出的机器俺就出出两把器差不多有别这就以母亲形式两把器
6: 미지키就样是江浙切磋。扬州人民追完的恩济点的扬城西气。色出康西气，雨体闽南涌而起。
7: 미지카기通知也简单，推门口边的中华미지키，所在颜色党，读书颜色，热爱颜色，建议。

0: 미 가리스나 롭종 칼레치라 레고 츠규양 칼레치스르 양가지 소와카시치웨 미지야 님고 메진 미유딜레 초민두세 스고시
1: 키기 닝게 지세라 그 숨결이 메양 까마리진앙 류부로 차승아 코드지기위
0: kira lu shik si nga shubi gable kirang ki gi si ge kirang ki su bu ji ce ki ga cha ga ta shib ju san ge nu shu su gu ge shi
1: kirang ki po wi tu se la hao mi sum ne nga pa ne me yin na yang kirang ne xie la ga ce chu char chi po wa ti tie kong li de bu ga xie ji qi ru
0: kirang ki su bu na che pung tong ju ru bum cha ga ce yo shi chang yu che bi yin na ga cha ri na che pung sa yo sum zam ka ki yu yu
1: 계란 미유디리 손에 제발을 겹겹지지 계란기 수비 깔에 침부지거요
0: 제사 언츠 지시 주제 정이기 처소타 님도 배전 제비는 야고 민도관래
1: 미유토 초안이 튀니 되버지 거기딘비 기직만세지 계란 가주 럽도 뉴버지라 계란 심규팀 미주야 원미도 쇼로와지 소외낭 같이 지정 유자 가초식 미비유나 제닉 처지 yin yang puk de ngun ju ru yong wa qi ba ngeng gu nan gu ji
0: ki mi yu bie wang ki mi yu di li ya quan yin di chuo bu yu bie wang ki mi yu di li ya zi wei chu ji tong na wei wang ki mi yu di li ya di ki di wan zu sun po na bie wang ki mi yu di li ya quan yin ki chu
2: na mo ge tian ji 회계기 남내 년전쇼 탄들히게니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친 레군기 회계 진남기
3: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
4: 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六种吃短剧起，六种吃亚健有起，六种吃次，六种吃次。
5: Sengliye Gungamsa, Tandarengene Sengu Tsubi Lezendini, Junya Lungchin Yinchin Jigyup Ligung, Pyoga Lungchin Ki, Lobchon Tuzu Chibi Lezendihin. Ngani Tengdi Lezend Zumjita Nyenjun Shu Ken Mima Gyazuyin. Tiring Lezna Kube Mutuyne, Xi Jinping Tuyrup Sabi, Junggui Kechun Denbi Jizorun Lugi Gongbi, Lobchon Jidun Shibili. Tingrup Jengi Benjuru Malan Zugjun Chi Gui Shibili Shibuyin. 기급 돕친 차군은 벤저로 말라 니바르투 돕친 이구 티럽진기 벤저로 말란 조준 치분이 로드윤 시진핑기 속신나웨 당중앙기 당다 기급기 차샤기 지용을 시바타 로야니기 베더 미빈의 미신 중국의 개준된 비지소를로 티럽 사바르 리비 랑지 사바탄 뒤네 뒤비 탑주기 규주단 규지 개진시시 티럽진기 벤저로 말한 주준치비 케지정신타 가지치위 정신의 문진스무타 티럽진기 벤저로 말한 주준치비 미유타 존네 체리다 튠바르 시도치디 란예기 벤저로 피게라 기도 사분 바르와타 기림 사바르 니바르 군디동괴 티럽진기 벤저로 말하니 지소 벤저로 치위 루지카타 펑림카 협군카지기 펜준 바르기 저와타 낭네기 저와리 추비 시튠비 차시시인 nganzu thingrab jing gi ben jiru malan zu jun chi na tar ge chi wei gi gup kha gi ge zhen jing gi che de la be de chi gu la ti wei yang zhong gu gi gup gi ge zu dan tun gu xin zhong gu qie jun den bu qi gu sar du gi chi jiu qi jin ram di ngan pi ge yong wei tun le gi ma la ta ji gyur gi guan ji ta zhen zu lu di qi bi chom ji ma la pian zhe cun xin chang yong le gui mo dong wei yong bo guo xi ma la 계전세시 튠주로 냠규치비 총기르다 총셉타 사공카기 피게마라 네마 토냠타 덴자 뉴지 초용기 꼰지마라 Chomje nubo gogo ne dunbi ta, si xiong nubo ngale labaran dunbi chi bi, benjor ki jikshi ji zogchun chi gun. Mala tida ni jikyur ki cokchi yinbi, nyam jikdun zogchun ta, tu chi du gundi dong gun. Nguji benjor shukchin ki pigye dang ni, tingrab jen ki benjor mala ki mengshi tenpo ding gun. Nguji benjor ni gigab ji ki benjor ki shizi yinba ta, gyunor sechun chi bi zawe junggu yinxin. 기급 타르게 피게 용위 동디 캐진 시시 수준 레리 피게 요보다니 로즈 덴뷰 수준 기급 덤덴 조준 치고 차지타 시자 치모 미수지 더 무지 벤조로 제 냠지 띵섭 용와르 꾸디던 와타 튕궁기 따긴 무시 벤조런 도와타 시주타 쳇덥기 무시 벤조로 따용 치바 레게 뉴슈 무시 벤조로 초스 너버 지치고 무즈니 무시 벤조로 기 차스더부 인비 무제 무시 벤조르라 샴티슈위 레주다 추제 초용네 토르동군 사르둘레디네 피게르 군디동웨 탑주 락더 치고바타 팅럽진기 벤조르 말라기 탑주기 동디라 슝뉘야구 젠제 사르드니 지초기 튠기 뉴슈타 초그디 게덥 치르동와라 내가 캐진시시 라기기 젠제 돕슈티 창보르토기 송조니 규뷰토기 청규타 네게 튀게 네 말하기 누브 치른 조위 계지 튀급스 네규 기급 예사르드 말한 죽준 치슈 치르다니 젠제 사르드 기 속신 제비 초용기 사르드르 군디 동급바타 덥주 젠제 기 돕슈 치르 기군하 사르드르 디네 구비 치바라 망잠 띵바타 문츠기 계젠 듄비 망잠 치비 니티진기 피게 준구 속신 라제니 랑웨이 미터친 뇨베 미라라 제웨 미니버신바 락린레 안조르 세시 양양 치윤 텔랑가자르 규르비 소신 락제기 장딘 사르드윈 교부체네 사르드기 장와타 피게기 장와 장라도 탐부르 싱고바타 벤조르타 지조 피게 용어는 구슈 사바기신 치군 총결다 총셉타 사공카 튠조르가 피게 용어를 군디 후르다 당디 팅럽진기 벤조르 말라기 파르동 차츠부 리큐르 치군 사공 민주화의 대비 계전 기신다 대비타 치부 치레 규기 럼루라더라 사공카기 계전 섭지 튠주룽아 피게 용의 최도 피게기 파르동 치르기 슈크신비 캡군의 슝뉴 갸비 피게기 지슈 카누 지치군 노브규 사르비 치모타 창자르 초용의 타르기 위규서규 타르비 셰르규 응월 피게 동안 제레 딥지도 군디 동구 비진타 텐진 허베제 숨 튠수룽아 피게 용어를 꾼디타 시완 쿠이사르 고조스 톰뷰 차르구이타

0: 윤댐비 지초르 누기 쳄시 피게겐 조람 뒤디 치 갸치위 미망망조 응규르 용와라 양타비 카조 댐비 치윤 중국 개준댐비 지초르 누기 쳄시 피게겐 조람 티니 니름네수 중국 미망기 튜유진빈 베텝기 루규기 딘치타 직베 슝루기 딘치 라링기 딘치치기 동메 충제인라 땅기 오월 큐르비 계시 균형타 당게 자위 미유 냠리 치비 동맥이 랑치지 중국 개준 덴비 지소르 누기 쳄시 피게긴 조람라 체리기 직비 슝루기 롭드윈 삼루 유바마세 탐자진기 럼루기 귀지간 유바타 생이기 진다 키르조 유바마세 응윤규르용다 코베타 군디 돕슈 르톱간 유바시 쳄시 피게긴 조람디 속신 삼루타 공든 조오 시제랑지지니 저팀기 난도 덴비탄 쳄바르 치유라 대다기 공병원이 직지를 탐보를 제어하다 직지를 규지도 따르와 편지 규리 체부지시 퇴근을 자주 청와라 중국 지소를 누기 망주 첩시를 기도하자 침부된바다 중국 지소를 누기 첩시 피해긴 조람니 중국 기급기 내주다 퇴나 미마 랭김장다 용기로 게린시비 조람 양타부시간시 중국 개준대비 지소를 누기 첩시 피해긴 조람토 규나 Nyebartu, Tangin Guji Junkyo Chibata, Mimangi Rengim Rangta Chibwa, Chimdar Gigab Yungwa Che, Shitundu Jigyur Yungwa Chigwa. Tangin Guji Ni, Mimangi Rengim Rangta Chibata, Chimdar Gigab Yungwa Zawai Genli Yibata. Mimangi Rengim Rangta Chibwa Ni, Jisorin Lugi Mangzu Chibsi Gi Ngoi Kechushim. Chimdar Gigab Yungwa Ni, Tangi Mimangin Guji Di Gigab Yungwa Shizi Nambashim. Disumbu rangye jitsor nukye mangzu chepsi ki laglin lopchi nangdu jikyur chungyue. Rangye ki chepsi chowe nangdu tangni yuezelun guji chigen yinbata, tangki guji gyunkyun chibata, mimangki rengkim rangda chiba. Chimdar gigab yungwa ji shitundu jikyur yungwa la, chi zawara kyurbani tangki guji gyunkyun chigdishin. 中国开军电别基础人路给切不西批解跟着蓝图约呢聂巴尔图胡尔尊电令给切不西直接给给给了滚地动过不得是中国开军电别基础人路给盲族尼强为杀不西人了强为压不西将是热地中国切不西人路尼军面总电西人了推赞他批解动米贵不西因此我们尼
1: Gyurju-gui-che-chun,安住-zawai-chep-si-lam-lu-tan,si-zi-chep-si-lam-lu-gyun-kyun-chi-bi-meng-si-to,chep-si-jik-su-gyun-chi-mi-bar-gyurju-chi-di,lam-lu-gi-ma-la-tu-zan-tan-pi-ge-tang-yun. ཁྱི་སོ་རི་ནུ་གི་མང་ཅུ་ཆབ་སི་ལམ་ལུ་ཅན་ཐ་ཚན་དེན་ཅན་ཁོ་རིམ་ཅན་ཅེས་སུ་གུ་བེ་དང་བ་ཐ་མི་མང་གི་ཆིམ་དར་ཐབ་ལམ་ཐ་ནམ་བ་མིན་ཅུ་བ་ན་ཚོ་ཡུ་དི་གི་གབ་གི་ཆ་ཤ་ཐོ་དམ་ཐ་པེན་ཅུ་ཐ་རིང་ནེ་ཆ་ཤ་ཐོ་དམ་ཅི་ཚོ་གི་ཆ་ཤ་ཐོ་དམ་ཅེ་ཅི་བིན་གེན་ལེན་ཅི་བ་སོན་ཉམ་དེན་ཤི་ཆུག་ཅི་ཐེབ་ཐ་དེན་ 바르투 토드 파르숨투 쳄시기 니슈운 징경 치구 키시 낸디 야보르 머신바타 탐보르 머신바라 카조 쾨오이나 쳄시 변윤 긴조주 야보 쳄미투바만세 땅당 이급기 차샤라 뇌즈게 용구시 nganzu chigi gi chepsi peyung gi gezen chen gi chumje pet chi gu me wen ja zhong gu chepsi lem lu gi zawa dian ni tor mi shong ji ge shu ji xi jin ping gi dian dun gi ge xian gi chepsi lem lu zha wen zhe xu qian ne mi tu ba ta se ju mi tu ba yong si la da ge ji mu mi qiong ba ra qi ge ge wei sun ni le qiu si ba ta ta na gi ge gin dun lam ta le wang pu le jiao si bu xin 第二几个人应该在新新部电动造化出行出去浪费冷路宽的天新年六开学团扩缺学应不是切不是一个英雄进军起过吧团几个人内住了西区团天鹅了西区军军起过行天鱼人不拿恰比陆剧给水军了顶水轮过吧满塞就是比撇几个人这浪团松脚切比切不是一个娘娘恰比切不是一个杂顿接了样顶水轮过了 테르마세 타동 웨숨기 랑제 녜귀신 웨숨기 내듄라 미그드 치고바타 루규 파르주 치민인디 루부르투 쳄시 람루기 포르용 지우시 뻬용규니 삼츠 쳄미토바시시 중국 개준대 비지소르루기 쳄시 람루기 띵츠 띵도 동괴바타 중국 개준대 비지소르루기 쳄시 피게긴 조람기 띵츠 체로동괴

람루기 말아제디 미망기 랭김 랑다란 게리 치고 미망기 랭김 랑다 치바니 지소르루기 망즈 쳄시기 모오타 소신이 지기프주지 시진핑기 덴바라 지소르루기 망즈 쳄시 피게 동안이 미망긴 뎌로 쳄바타 미망기 키베 긴손 치바 미망기 서준 누번 뎌비 치바 제치바타 람루 말아 창와르 덴디 미망기 랭김 랑다 치바란 게리 치바티시 Rangyegi sobe terim gyungguji chechin, sushin nanjegi mengshi chebi, mimang mangzi siwa girnzingi gyegab dikshi tanga, mimang tumi chokjin la lamlugi siwa dikshi. Zhongguy kongzhen dangi guji chebi, dangma nyamle tanga, chepsi chunmu lamlu. Miri sakon rangyong lamlu, shirim mangchogi rangyong lamlu je lagdar chikyu. Tedabu lamlugi guji chazani, rangyegi lukyu suyun tanga, rinne suyun, Benjurta jizu pekye jegi mengshi to tunyu rinburu pekye chungwa ta rinbushin likgyur cheba nanggi rinxingi pekyur chungwa jegi gejen yila. Tera zhunggui kyechu sebu din yubi, ngibartu tunyu rinbu gyunkyung ta cho yon ne lagdara gyunche mebara kongbe je donggu. Mima dumi so jingi lamlu ni tanggin guchi gyunkyung cheba ta mimanggi rinkim rangda cheba. Chimdar gyegab kyungwa je shidhundu jikyur chebi zawe chepsi lamlu ki guji yin. Zhungguro mima tumi chokjin ki lamlu lagdara cheba tini, Zhunggui mimaangi miri ki chepsi lamlu ki lukyu dingi labchen sechun shita. Nirab chungi Zhunggui chepsi chowe yangawe labja jindom chebali chungwi shizhi domchi. Zhunggui jizu longa gyala ki rindu pukyuru chakbuta yolan pege chungwi lukyu ki jebu. Zhunggui mima yala tomne dagbu chebata rinyi ki lewaan simbi ndongme ki damga chihin. Mima tumi chokjin ki lamlu la rabdu chiwi gitobta nguansai chiwi keba rinxin timbi gyumzin ni, tini mima ki chuedu zawa samu sube shi. Laglin le ratu chungwara, chepsi lamlu besara jindi ni, Zhunggui gigab ki nizu ta, tuangwa dan tumbata, jitsorinu gigab ki ngo chunba, mima ki rinjim rangda la kakdi chiba. 中华美丽家的乐不起用就能给您切不起起冷露压不行不行别的级别特不能撒别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你把托
디 당기 람초 치조 시주 숨타 규주 규지카 기급기 레가 카가 쳇도 초용네 락더타 편전 덴바라 락린 체규로 카티 치고바타 기급기 승원 리군기 저팀타 제팀시르소니 후르즈 정규타 정충긴크로 튠주르 지규르 지기 레가 비와라 갑규르 치군 니바르투 미망기 정김 장다 치바 카티타 피게다니 미망기 미만 튜미소진 규디 기급기 원제 치바르 갑규르 치구바타 나르웨 캡기 치와타 나르웨 티두 침바 나르웨 튜구 창웨 미망 망조 피게 동군 니바르투 초요네 팀다르 기급경네 망조이 럼루티 럼루젠탄 제팀젠도 유와 치구바타 기급기 레가카 침경젠도 유와 치구 니바르투 망조 직뒤기 럼루 균경치디 기급기 직주체난탄 최고비단기 시지자된디 내르키와라 락다르 치구바타 기급기 직규르탄 코바르가 차샤카 직주탄 구비체규로 카디치구 중국 공전당기 구지치비 당마 냠레타 첩시 쳔메 럼루니 란기기 시지 첩시 럼루시 임비찬니 중국 공전당타 중국 미마 망조 당쇼카타 당쇼 메비미니지기 랍친기 서준시 임바타 중국 서시신 뷰딩 계사르 중위 시당 럼루 뼈사르 진시시 시당 럼

신로남초 티링키리 채나리나 범의 경계 고르키 퇴진 같이 쇼히 퇴진 등계 죽지바 범은 리미디나 트레딩키 치덥삼 야나 범의 외부용 오달 범의 외부인의 꿀쥐마 제비에 범의 외부 야누긴 조이나 범의 똥미디 경계 트레딩 제초범하시에 대도인의 경구 긴첩 제구비 리두인의 둔초 퇴진 등계 중립바 Poma domi di, pomei nguibu siksu chibi, wengi ina zhugu sishi. Da ini, toda pali ya, loksu chudin xia yu ba, ti kong ya chugmindu. Tunjin dungi jokson ba, pomei nguibu siksu ina chigui tu. Poma limi di ina,

다된 히 리스도레 수초레 난카 퍼히 힌텅게 뉴아지디인 거치 롱게 자뉴 체바 젠디 송정동 지라발라 제제 히체라 공라 공창이 로자리 주디 这个 난라 야가 미보 흉츠동 야츠이 고벤 귀츠 나초기 댄주소라 로용해다 주례제 나된 중세비가 나차 토보농로와 야리가 로자지 주이 로제가 다슨바동 거발레 레차디 로자가 년코다 야히가 추나 마캄바디이 다로용 로자 마추겐라 야인가이 로자가 창라른장바디나 덴도 같이 히에바 코토리 코초 로나겐히다 야딩고토 너 징아 히니 디지 토마기 편츠라 칸디동 창저 히세레제 토마라 푸렌가비가 는자치 히레제 다용 로자 추진이지 마이스나 나초롱게 샤와동 가휴 뉘제리레지 년들레 히히나 더츠기 샤이나기 노모 바오모 요나 나츠가 타도 도와 중 타정 히니디나 샤류롱 바오 데미지 용기스 라그 마체유가 딘동 보바 슬롱미 데인디 데링 나츠가 지라바이 던종게 헤다 로스게 테라 쥐모지지 초마가 롱롱게 산츠지 히루지 히즈레 카다나주기 로바라 뿜바비가 난지지 댕고다 마여 로자게 로조동 게조바 초마기 나츠가 린텅 뻔다 인리 데도라 테주동 라도 히바 히니네 마지 인지메니 히기세나 녜줄렌 바다나 너나이 로자르 로스가 샤와라 뱀부 메히바동 겜먼크위가 게긴지 몸보지예 로마나기 상모동 로용게 카우디 제두니 제두동네 레세 베나 게긴기 퍼동치바 통가게르 마도아동 초마 조츠치바 자야르 마도 게니 조츠치바 조가르 마도 댄링가 투히치바디 쿠다르 마도아소 센두아동 히멘바위가 몬츠 몬보지예레레 야자 크구르 야 히렌두지 히요다 야가르 데즈레 야가 차모기 모기 미히디 마루니 통르 미고 쳇던가 장가자 헤차지 땡마 댄다 나츠가 미보나기 라상 소메도 수초 히가 투크던 자후 우라 냥촌 하가 리종러 로잔 조위가 까와 댄바나 모마 가위바제지 용지히나 다다 게게 나라 렌더라 히동 댄겐 저기 라지 첸보지 종지 카보지지 나치가 민중 린다 신디 산로 예산 주니 동기 히 로자 치르히니 리바 니흐 자이 고기 데다메나 테가 야자 크구라 휴두 히나 치니 젠라 조신 향비가 베른 조레 제지 히즈레 데다 초마게 지기지라 롱롱게 산츠 히비 난그 마리 마투 마히비가 난타 꼰리 게니모도 안전비가 뜨운전캔히 조모 카디가 샌라 나는 희야희기 제제니 소디외외통 치마바이 고뉴니 용즈히히히비가 낭타라 두친기랜두 상리 나무기 나토니 니바다비가 가완번통지에레 로다디에 가레 번루르지 뒤게제게 코아도등 너나게 게긴너 로마라 머가 니질라 가와동 로티라 머가 진조라 동우와 삐루르머가 젠주르조와 이주르머후 요질른젠바히다 젠두승가 게긴이샤히 되더기 나추지라바라 휴진테시리지 히마기바지지 데니 데나 머그센라 먼주지 수기미농도 메비 냥총샤리 나추오 롱리가 마운비가 던중기 레다 샤와치세지 저어터사니 베진히나가지 히에베 초마 하레송즈리 Tata kati la, chewa xiawi ga ka nung da mbahi zong di, xiaga chami ga gantan baba tong. Ki jong me na, xiaga chami ga mihi di jua gwa zi ri. Chomi ga lo ka xiaga chami mihi ga di la long. Di ga ci la, chewa xiawi ga lu po zhu zhu nga xie ca ji. Ma yi si na, cheba doji nga de ling ga cu yu yi zhe si yi li ma ri. Re de choma ga nyang ju ji xie ru. Rung sani ga lo so le dun jung ke na gigin ko na ji ma ri. Xia chu le chaga ga ndan lang la ngay ma ka wi ga chang da la la hi. Rung yi chaga la

제발 파이 당 가다 하전 신회 산에 신날 차례 주시고배 조발하 자진 디체시 치라 파일을 로 아이요 자기의 파마톤 너무 빈지 초다 자 신부를 통해 가다 시부를 소식 이후 가득이나요 텐정 샤주 테나 하장 개치고 힘패 따다다 텐정 샤배 뒤장들라 난진들대 너무 텐지 날 텐정 샤배 내가 님부시 자리 세교

0: 남목의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간들히게네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친 레군기 회계 진람기
1: 중앙 마망 근처바 농촌 리콩 월등 청남자 암깔라 슈디 렘츠나 아마루 시그미 글랍청
2: 중앙 마망 근처바 농촌 리콩 월깔라 청남자 암깔라 슈디 렘츠나 아마루 시그미 글랍청
3: 학습이 성장 진보의 계기 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4: 投中出人，等就立些了。
5: 投中出，也就用些。
4: 投中地错。
5: 投中地错。

아디 상클란지 통디 로종 디초지 비린 참시트 린참디 존저바 당년 존반 등 초셨던 존정간 크루아도 트리김 아디 상클란지 쇼니 메탐트 아랑리 리콘저 린참마 젠드라 산록농

레이징 로보나바 데능글레 첸디나 제랑 조건 해가 소위 더처럴 거리요 노글진 힘은 이제나 라마 담든 소글라지즈라 양친 함무글라지즈 암초런친 소글라지즈 주영 로미라지라 습관 담올진 힘은 강이 작은은 사이딜 입제 끊은

파일 제자 등나 일단 도비 원카요라 떡하르비 능와요라 빵 메뚜 세로 젠들디 쳐 마치르미 게르그증사 더 토만 나카 경사 마오문 능와틀산다나 체등 안주 파사 파일인

토미 삼든 쩍터튼 나 당윤인 비 맙터 도튼 지그로 니르퉁 찌글로 로 니르슴라리 비 소눔품 쯔 워중 참두 종지르 관버 종들트 리르기 잠니 쇼릉국 롭중 끈끈 크르트지 스카프티 딘 쪼클치 참득 멍푸식이 롭중 셰발리 휘식치나 판뚝 집이 닌츠는 셰지요 디나 쿵기 쳇르브숀티 르름 찌그쭈급질 다츠 아레레시니 참득란 히틀 롭툰 셰발리 름치 잠나 쪼클치 참층 니자르 잠랍 쪼징 롭트르 돈츠므 쪼글라니위 쳇크 섬질르 잠 롭트르 룩트비요 ᱡᱤᱥ ᱠᱩᱱ ᱠᱚᱢᱵᱟᱨ ᱡᱚᱝᱫᱞ ᱫᱚᱠᱷᱞ ᱡᱚᱝᱪᱤ ᱞᱚᱵᱪᱤᱞ ᱥᱟᱪᱤᱜ ᱥᱟᱨ ᱜᱤᱨᱜᱤᱱ ᱥᱮᱯᱨᱤᱱ ᱜᱟᱯᱟᱛᱤᱝ ᱥᱟᱵᱚᱵ ᱛᱚᱣᱤ ᱞᱚᱵᱪᱤᱞ ᱥᱟᱪᱤᱜ ᱛᱤ ᱛᱷᱨᱤᱝ ᱞᱚᱝᱠᱷᱤ ᱛᱤᱜᱱᱤ ᱯᱤ ᱪᱤᱠᱟ ᱪᱩ ᱱᱤᱝᱠᱩᱱ ᱪᱷᱤᱢᱛ ᱞᱚᱜᱫᱟᱵᱪᱤᱞ ᱛᱮᱨᱦᱩᱱ ᱞᱚᱵᱪᱤ ᱞᱚᱵᱛᱤ ᱤᱥᱪᱤᱜᱞᱟᱨ ᱜᱤᱨᱜᱤᱱ ᱛᱷᱨᱤ ᱡᱤᱵᱤ ᱛᱮᱢᱵᱚᱵ ᱥᱤᱢᱚ ᱭᱮᱱᱟᱝ ᱥᱚᱱᱚᱢ ᱯᱷᱟᱱᱪᱩ ᱪᱤ ᱨᱟᱝᱜᱞᱤᱝ ᱨᱮᱱᱫᱤᱱ ᱯᱷᱥᱤᱱᱤ ᱡᱟᱝᱠᱤ ᱛᱟᱝᱥᱛᱤᱜᱞᱟᱱ ᱡᱟᱢᱩ ᱪᱤᱜᱫᱤ ᱱᱟ ᱛᱟᱝᱭᱩ ᱭᱮᱢ ᱵᱤ ᱢᱟᱯᱛᱚ ᱵᱩᱛᱚᱛᱤᱱ ᱡᱤᱜᱨᱩ ᱠᱟᱨᱫᱤᱜ ᱪᱷᱤᱠᱤ ᱪᱮ ᱥᱟᱪᱤᱨᱟᱵᱫᱟᱛᱤ ᱡᱟᱢᱡᱤ ᱛᱚᱯᱟᱵ ᱥᱮᱪᱤᱱ ᱥᱤᱵᱥᱮᱞ ᱱᱤᱨᱛᱩᱝ ᱪᱩᱨᱥᱟᱞᱚᱨ ᱞᱮᱱᱤ ᱞᱟᱜᱡᱤᱜ ᱥᱤᱯᱤᱜᱟᱝᱠᱤ ᱥᱚᱱᱚᱢ ᱯᱷᱟᱱᱪᱩᱜ ᱪᱤ ᱞᱟᱨᱤᱝ ᱚᱡᱩᱝ ᱪᱟᱢᱛᱩ ᱴᱩᱝ ᱪᱤᱨ ᱠᱷᱟᱢᱵᱟᱨ ᱴᱩᱝ ᱫᱟᱨ ᱞᱚᱵᱪᱩᱝ ᱠᱚ ᱞᱚᱵᱛᱩᱱ ᱡᱩᱨᱤᱱ ᱪᱤᱱ ᱠᱟᱱ ᱠᱨᱟᱣᱟᱨᱤ ᱞᱮᱱᱤ ᱮᱵᱪᱤ ᱪᱤᱝ ᱢᱟᱥᱩᱝ ᱥᱚᱨᱪᱩᱝ ᱠᱚ ᱛᱩᱢᱤ ᱥᱟᱢᱫᱟᱱ ᱡᱮᱨᱢᱤ ᱟᱢᱟᱝᱥᱟ ᱥᱮᱢᱵᱤ ᱛᱚᱢᱟᱨ ᱥᱚᱱᱚᱢ ᱯᱷᱟᱱᱪᱩᱜ ᱪᱤ ᱪᱟᱱᱞᱚᱵ ᱴᱚᱪᱤ ᱪᱮ ᱱᱟᱥᱤ ᱛᱤᱪᱩᱞᱚᱵ ᱪᱮᱛᱛᱤ ᱞᱚᱵᱤᱱ ᱢᱟᱜᱤ ᱯᱨᱚᱯ ᱥᱮᱴᱞ ᱥᱮᱪᱤᱭᱚ ᱛᱚᱢᱟᱨ ᱴᱷᱤᱠᱟ ᱱᱟᱴᱤᱜᱞᱤ ᱢᱮ ᱯᱟᱛᱤᱝ ᱥᱤᱥ ᱥᱮᱵᱪᱤᱞᱤᱜ ᱡᱟᱢᱚᱨ ᱢᱟᱝ ᱛᱚᱵᱥᱤᱱᱛᱤ ᱞᱚᱵᱪᱤ ᱪᱩᱠᱷᱤᱝ ᱛᱮ ᱜᱟᱱᱤᱨᱠᱤᱵ ᱥᱮᱴᱞ ᱠᱷᱤᱝ ᱛᱚᱵ ᱡᱤᱨᱜᱤᱥᱩᱝ ᱠᱚᱝᱠᱟ ᱪᱷᱟᱛᱩᱱᱚ ᱞᱚᱵᱪᱤ ᱞᱚᱵᱥᱩᱞ ᱠᱷᱟᱨᱪᱤᱝ ᱛᱚᱵ ᱡᱤᱨᱱᱤ ᱞᱚᱵᱪᱤ ᱪᱮᱵ ᱡᱟᱝᱪᱤ ᱞᱚᱨᱮᱥᱤᱱ ᱭᱤᱠᱛᱚᱵ ᱥᱤᱱᱚᱯᱟᱨᱤ

나블히게츠 케네 탄더센 심부티니 나주 틴람토 오구디 슈비에 신종 양인기를 센시에 광기투스나 나블히게츠로 편종기 소야라 루시에 센딥기 다나오에 루시에 니버카치 구디 슈비에 샴기투스나 리나 나블히게츠 시지다 신다 망주레 중화타 셰버템 켄젠라네 다나오 루시에 나주 롱바시아티 세네크시에

0: kirang ki thukur nang yu ni
1: ngan chu thiring ki ling chi yi
0: thiring ki ling chi
1: thiring ki ling chi
2: ning ne zhe bei san ro leng ge gong kam sa leng ge ne sang gu chu bei li zhen di zhong yang long zhen yin zhi ji ju le gong pe ge long chen ki ti ding ge leng xi xi bei li zhen zhe ge bei li zhen zuo yong xiu ge ren ji wen du yin le
3: ku mo ba san han me yin
2: lo na ma leng ge ta ta ding ge li zhen nang lo la xue ge nang du ti ni ku lu de zhe wa yue bei nang dun ji yin le ku lu de zhe zu gu gan ne tuan jie ta de zhe ba wei ding le ya che an di ba gua de le ba xie ge yong du an di xie di ka le ya da zuba dike peke dike rwa. Ani dike ye rikja ta jamba dike rwa kari simbiye trabuti, peye jambu trabuti. So, pina chashima gyokshye trabu chashyaba ini gyokshye jibdi yuko nganzo chane ani chanyi da tishindu, jiksa chokcho tundu so gyokshye dina kuyonje yungu duwa la. Di trabu chyeje kulu dhe otuksi pabi yungu yore. Ta di mingla kulu siwa re. Kulu si suna re sugu dingne tuyumbe. Peye trabu dina kulu siwa re. Ta dingzang chongbe yinba yinna 아니지 루키 쿨루스야기 민딘데 소여제 다 소여디 디데도 갈라 코난소다 레리다 루키 쿱제 이네제 제 쿱제 이네제 딘제 소니에게 다 레리 딘제게 소소 제요기 민딘데 조르브로 소여제 아니 튠조 잡아딘데 소 다 딘제지기 급러야 맹양롱 쉐기 칙데 땡게제도와 다 맹양롱 쉬부이나 루키 쿨루스와 딘제지기 소 교르고기도 갈라 정유토 루크네 쿨루 튠기요 말이 다디 딱다 아니 총배 제주바라야 고고 동에게 직진데 수업된데 제도 알아 다디 직디고나즈 근데스 땡게 채워라스나 배여봐
3: 루키
2: 배 배 잠바다 배님바 되게라야 아니 매양로 쓰기 유스 다 독스데브이나 난다 매베 소치도가 다 이내래 응유수 직파 아 제주배 미기 둘라야 립도 인수나 다디 콜로 인샤 제제 오딘드스 제제 아니 직 총배 인샤샤 제조 제주별에 콜로 제샤 삼제 묘샤샤 제 다딘드스 제제 촘레 직술이야 뚜르시 티야 학바도 임베 있는 콜롱운에게 튠제 종예 코나 줄라야 폭도 티야 오딘드에게 니즈 튠게요레 슈잔 니즈 딘데 유베 겐게이나 Nijara Zhongyalongzhi Nijri Jijib Leigongi Zheyeogi Sargoyba Yinna Da Gyanangi Kulu Da Zheba Yuebe Da Dibzongi Chomra Chichay Dinde Yorba Dinde La Da Jiji Jizay Dinde Da Guo Tu Chiga Gyo Je Ani Peke Nguyo Su Kenzhe Yinmi Di Dagjia Shibzhi Ji Chidu Zamba Nizu Yungin Kenzhe Yinmi Di Zagung Zigong Seba Chue Duwa La
3: Xuzan Xuzan Tarang Shi Ta Duksi Lovin Du Samba Namgyu Ngana Tsuyogi Kyunbe Ge Kulu Gyaja Gya Yuse Ya Di Tengyo Tola Da Kyunggu Di Na Lo La Kulu kaanji kyaan yubi nyeba wa maari shiba.
2: Tak tari.
3: Shuzan da kongla rongla shubi na singa dhusa kuwa be yungu yudu jayuwa gine zui jizye chibara pedu samba da tsongbe luki kulu sewara ya shuda nazo yubi tinda ji shundo tukdo ngal. Benna shashana da tsongganji na lo la dhusa kuwa be ledu samba kongzu tsongbe ki tuklo tiki gyubje na lo la luki kulu sewa gyaze gyatamba yuyosin labdo ngal. Ta tunzu ki thakwa tanzu kyunze tunzu ki shibdu lu shikje luki kulu ti nangdu duze da tinda de deje rinkun yinne le menchawa yuyosin labsha la.
2: Dagdaa rishaa laa, taa sakuyu bae jayu ge nizu gyulun chi bae gyurin ki chua laa yinna. Taa minga raa rangyaa ki chomraya thoa laa yaa yu bae unaya changnaya ki gyubcha kulu liya chu bae doogyo jik laa chashaa bae yinna. Tee kongdaang di yinba yinna gomu sumge yin laa liki duwa. Taa jik kulu tublu yor baa gyubcha di laa tangyaa ki ane tublu laa dee jay kongzaya yagdu daa. Tee shindu kulu yaa jik yagdu yor baa,
3: kuyu
2: yagdu yor baa dindel dee jay ane kashaa korr jik chikdong yan le ya da tana kashiya la yinba yinna tsongda da tanzu gyab yungdu yinna chi yin si yinna o dindegi tunze ya duwa la da jik jayu ki tsonggan tunzu la jik dize yang le gyartu chi tu zamba shugo nizu kare hako bare shubi yinna konzu shu ya ki luki kulu se di tungu to luki pe rang risha da luki pe chungse ki nyimba da kare shugo re pa jamba tunzu kulu ming da je zungu yuba dindze re duwa shuzan dindze si cheche chumre diksu le ya jik doshi tibi ya Da ma zhe yinba yinna jik luki kulu yin si yagi tunze yagi ming gyabbe tsongkan tinze yi mangbu jik yuwa.
3: Nasi.
2: Lakbaadu zhejang jashing tabur chashaba yinna rangi yagi da gyatra chibbe kulu tunze yagi kyungu zhongyu yin si yagi ming tinze duwa la 딘제 유튜브 있는 사교 버튼 저 친제 아니 딱자시 뒤 오늘 딘제 유바 시도 돕자 다 들려야 아니 내주 섭취와 직가래 쉬고 있나 저장 자신기 아니 총두 치대지기 토하는 인바 있나 총배 태가라 아니 콘주 쉬야기 루키 쿨루 인세야기 딘제 돈조로 쿨루 깡찌기야 매바 딘제 요레스 던주 망치바니 아니 직 급제 친을 해 주비 딘제 딘제 단제 수바 딘제 지제스 다 지금 민 딘제 다야기 금제 딘니 소소리야 총 야부 용의 제도랑 제스 샤샤
3: 다라실 탄동사쿠베이네 안주다 록두기 니 총종계기 디부티달레 다제 제동알 다진데 주디스 만주 차도러 총김녀지기다 제바 부기 도로종세기 총가지기 권주 종배기 먼저도 원주 저부디나 자자 자탐바다 루기 쿠루 인스 세동알 타사쿠베나 다 양 양이 오늘 루기 쿠루타 제 쿠루리아 마저베 차카리요 베스디스엄바 먼저 총종예티 루기 쿠루기 교제디나 녀바탕 먼저 샬라자바이나 디잠부유바 아 디웨이나 다 트레디 송투바 딘데기 장자요레 스타이네레디 균디나 코 먼저다 우드마소 룸부다마소 예비네레 파조 야 주디부유바 딘데지 제산 팀장님들한 조회 하고도다 지급다 동계기 급수니 둘러진데 지고 컴퍼니 다 아니 공개급수이나 야 난로라 원주다 반행기 수제제 특수권에 야부도스 다 이내래 야 사고 배양 조록도 디브터라 총점녀기 총바 신다지레 개제티두선바 콘주 가르세브레스나 콘주 종배기 루기 쿠루 세베기 튼제티이나 아니 디기 주체 소디 둘러 난로라 퉁을라 아니 제 쿠루 자신아 타 루기 배 자주 굽지 그냥 유스 등일이야 그 동제 야 루기 콜로레 쓰고 동안
2: 쉬잖아 다지 등을 더 콜로 문에 용용인 받지 다나 콜로 매봐 굽지 친을 해 주배 뒤에 튼자 뒤에 단제 다지 시바 급에 봉부터 부수제 제주바리야 그거 동기 열을 봐 다지 미망버지기 루키 콜로세아데 이나 제 콜로 인샤 아치기 요시 등어도 콜로 엄마데 임바 이나 콘도 슈바다제 제 루비 토네 등기 요발레 루키 루비 토네 이나 페 튐발레 콜로 등기 요마데 다지 제유기 다 내주딘데 요바 시디 아니 지 칠레게 딱제 제바 규제 콜로 임바 이나 다지 추제다 딘제기 딱제 제야다 대신 다 넘균에다 먼저 하고 그러발라 콜로 톡바이나 콜로 케주 근데 유메다 콜로 페주 담바이나 그러바 케주 가리 유메 딘제 도도 임바이나 콜로리아 되네 잠시 룰로 미수베 케주 담바다 야 룩베디 임바 차샤바이나 메시다 잠보여라 그러바 룩베 벨레 잠바스 셰수 요르텔레 이네 다지 아 디 콜로다 도바탄 용드 야 콜로레 중세기 지워다 그러바 되니 콜로레 중세기 주시에 치와 딘데 인도이나 다 딘이게 아니 뷰제 이네지 진공 이네지 돈솔레야 개바 침부터 와라 다지 빈나샤샤비는 규제 콜로레 주베 튠제지 유바 있나 다 대 진공 대 루베레 주베 튠제레 답주 연기 도와 딘제도 와 다지 콜로 좀레 딘네 까마까지 뉘바 있나 즉 빈나샤샤비는 까마라 고무 촉게 임바 차샤소나 루키 페라 아니 데 답주 마와도가 빌려 주셨나 고모 척주 예인 어디 딘데 여기 베티 개발 침부 딘데 주고요 시
3: 시선 타장시 다 콘라 정말 쉬분능신 티에 콘라 인나 다 레지 초바 지게 장가르 루기 쿨루스 이야기 타니 딘데 지 수제다 루기 페 잠바티는 쿨루로 뭐 송자 아니 제주바 콘노르 팁스 주바 타 예급기 땡기 제베기 체시 타야 튕기 메바 텐데 지리도
2: 다다르샤라 아니 제유기 니주 딘데 유바 시도 톱투 임바 있나 담밍아라 계급 총라대고 도담 지급 주기 땜비블레 개베 세시대 다 세시 계급 슈거레스나 콘도 루키 콜로세야 지발 메양롱 세야지 어디 다 민지어바
3: 티
2: 레리기 속베 아니 냠도 다 수샤베 랑가르 수베다 민딘레로바 티 베주 동잠 저도 주기하다 티네 직 대제유기다 세시 등조 베티지미다야 딘데 세제다 다딘기 주지 딜레 다 세보지 단도와라 다디 가르레 슈비나 타니 서버소에다 샤다 쇼라 아니 제주버야 고고동에 총격당라 이나 동디 착보 동주 임베 아니 길레기 내레 창장아 총리르 체제 둔제기 뷰제 렉수 후다 당와 이나 시내 윤진기 공비 용토비하다 제주베 거수 이내 갸지리아 토비아 임바딘데 메메레스여 이나
3: Shuzan da khandar tam gyashe ki nyingbo tuyans shubin nang xin ngana zun nam gyun tulo sibe gupsu yin ti tole ya. Gyashe gya tamba mian yang rong su kuyo yin ta tini kirangi nguy zin di ta kulu resha asam ya mito ngal tini kulu ma yinbar tini ta ngan zu lugi pedabu tinja yinba.
2: Da darela.
3: Tinja che kesi ta kulu yinba yin ti tole ya yang rong su chigdo ngal.
2: Rila. Aji lenge ge namgyu chado ne sibi yine je ya ji chongga ngyo la pe je sibi yine je kondo lam la gi shiba nan da je ji men yang rong si yu du zhe ma yin ji min ji ge zin no zhi na ji
3: je
2: ru ba ani o ta de ku lu da zhe wa men a gong je ta lu ki pe yi mi de ta ji ta xie ju ye de yo re ru ba ji qian na lu ki pe ngone yin gi re ta yin ne le ya ka xie ge men yang rong si chi je de nan lo ju ji ci ne dan xia ba tin de yu gi re 수상 다직 맹양롱스 뒤 쿨루 인삼삼 나야 지예요 말이. 타오는 거기 쿨루래 슈비나 양롱스 봐. 이니래 메바디. 어디? 응원에 전에 지바다 튕기 여바 있나? 다디 기기 토네 응외송뒤 양롱스야 뒤 응외송이야래. 맹양롱스야 뒤라 직 이지야 민도스 정규슈에 인라. 담시 공도 슈버제 지 튕제 대직 아니 참조제도 주버레스. 다이내래야 단도 나르신 가지야게 lam yueba deya majinbache yinji minji ki go mensa deya uzu kibche zuja chukuruwa. Ta dinde cheche, sosui lakwala ya tsongzo dinde yueba yinna, ta jik zong tumla samje rwa, dabdungi samla dinde keche mutu zong nye yue sibashe. Shuzan dinde ki kibla yinna, zino zina, ta zo kirangi gormu gya tambaya jala nyue yinna, jala riwe jala zu raya jikda rwa. Gomu ngabja tangje, jala sosui sim nalol dinde ji raba chigi iya samna, taga ran raa tubiya le, gomu gya tambe chala la, gomu ju chala da, gomu ngab gya chala la, gomu ngab ju chala da ya, ta tinje dhapo chi, meyong ay chi tu yin na, zo zino tsunaro naas tinggu shwe yin la.
3: Nasa san chol linge, samde le du tilingi ning si le zen na, naba linge la da, lugi pe chan re kulu tegi da kyunggu tong zang zu namgyu kenze sungwe sungmi gor ki, zhe yu ki xie zhe zhung se ji, nyam chu shu sinba hi, nga na su jime le zen na, yang gyara chi yung, linge, shu den chago.

0: mi ka ri si ne lob chong ka le chi la le ge chue gyu yang ka le chi si re yang ka ri cho wa ka si chi we mi zi ya ning gu me jin mi yu di le chu mi du se su wo shi
1: ke ji ning ge ji se le ke sung ge le me yang ga ma ri ji nang lu bu ro cha sheng a kho du ji ge yu
0: ke ra lu shi xi nga shu bi ge le ke ran ki ki si ge ke ran ki su bu ji se ki ga che ga ta shi ju san ge nu shu su gu ge shi
1: 계란기 포위 독세라 하오미 숨내 응아파네미 이는 양 계란의 셀라 약체 추설지 포화디 대공리 덥가 세기 치로
0: 계란기 소변아 처봉 통조로 봄차까지 요시 청용체비에는 가치시나 처봉 세어 송잔 가기우유
1: 계란미 유디리 손에 제발 약교르지지 계란기 소부 가래 침부기우유
0: 제사 언츠 지시 주제 정리 기 처소 탄 님도 배전 제비는 야고 믿어 걸레
1: 미유토 초안이 튀니 되버지 거기딘 비 기직만 제지 계란 가주 럽도 뉴버지라 계란 심규 팀 미주 야 원미도 쇼로 왔지 소외 남 같이 지정 유자 가초식 미비 유나 제닉 처시 이는 양 복등 문교를 용화지 봐라 능구 능구지
0: 키미 유비 왕키 미유디리아 튜닝디에 초보 유비 왕키 미유디리아 즈웨초 지통나오 왕키 미유디리아 디기디에 먼저 심포 네비 왕키 미유디리아 튜닝기초
2: 좀키 딩캉 이기 제네
3: 데니투야미마 군접룽 틴데곰 베게 티남기 좀비인가 제리 제이

0: 자수 공세 자겐 구이 캬 라제 정도 유비 나션 소로 라유 미고 바라 라제 럽기 휩시 팅럽라 카초바타 소와르 냠십 제데 다베 자수 락시키 대외 양신 갸체웨 럼부시 추십 후르타 제신 휩시 Sero nama chua, tsamdi libdiw tingde ngan zuyo shiri kengchab sikme le zin, sen rupsi. Siamla nama lingge zuyo mutu je, ngan zuyo tinglam to gudi shubi, le zin shimba nama sinjo na shua. Nga nama chua ting jime le zin na, yankar je yu.
1: Jik tuyen chokbe du shi tenpo rzu.
2: Yang gyu lengpu sabara bebe gyu.
3: Singalingge gongkham sang, Shamliya jiktun chokbe dushi dimbur zuk, gyanggyo lambusaba bebe gyu jibbe chirili chen shukin. Ngoliya lingge ne goju tu, lo dibu yugur chen ne, gajyo ngang chi loba shibiti se nang shi. Jilu ngi dongkham ingi zotu lu lo chi lang tsam de sabita. Zidu dienbe zilun ta, rinne yugur ki le nam sarba din ne, nabusaba gyun che mi bar tunbita. Megeki changcho su nebe zidu denbe nangso rangyong chongni tiwe jagdan cirshin yu. Lampar tu yugur watsu, yugur shibshu rimbamang tu chimba nyongzor samuchwa ta. Yugur leji ki gane juji chibi nangso ki chusim ta chaju nuba tiwe tsortuwa che yu. Minga rinne yugur ki cilip gyuntu ngang churwa ta. Nyanga tang gengrin shibati minam ki digi tsortzim ta topzor ki chungkong ki chin shikdu gyur yu. Jilungi donkyami nishzo chu lu dawa tangbu ne gebe par. Jiong ti yongi gennan ki yugurwa miting tongchur si ta chingwa chu tan saya dun le nilin shu par. Yugur ki joson tongbor gor tongchur nidong ngabge nishzo chu ta chokdong sumge sen yu. Chengxi ngun se tuibu yubi tang chepji. Yugurwa go gor tongwa soki yugur shudu yangyang tunggu yubi. Yugurwa tsu josim nyamba ma se nang soki rinne yugur ki sungyen lahang nuzi su yu. Dilu lo du tu nang so rinne yugur tingki. Jilu ngedong kiami nishzo chu lo ni. Yugur li rigi ngun se tuibu ne tun juji chibi lo shik tu tingki cheba ta. Juji chi na ne la kiwa chigo gu yu. Nang so rinne yugur tingki. Yugur wei shudu jikdui qi wei xile mo rin za tan ta, wulan bu tong za ta, hui ting xile za ta. Da la ti qi so, se kui le ne ming qi dun qi ba ta, za tan zin chung kui ki da shun ba ta, da zi du mu so nam cha mang bur rin kong keng chung tu dian ki ta, mo che chun mun ter kip qi wei ne tun le ming ne. Da gui zub chi cok chung zin chung kui tu jia dui qian ne. Sanne ti ge li ri ki ka din cing ne nan zhi zu gyur gun di dan ne. Yi dun zu chi rin kong kyab de dangwa ta. Cong mi cen pa sum ju suab ge le ji gyur to cheng bu ji ne rin kong ji gyur su di. Nam chan cang me rin kong ka se chi ne kyang to du ge we. Rin kong keng chung tu du we nyam xin ki lu zi ka me bu su yu. Zatang to rangar zin chung kui zu ba ta. Di ge nga zatang ne ne nu ju le Dorshi Dongwe ne tun le ming ne. Dangmu qi sakong yong su timge nga chato chang jen qi zui lang kor kyun yong ne dong mi chok ba sui ba ta. Hui teng si li za tang tu di gen ngang ka din lang kor nir gyong qi bi nam chan din guo ka zi qe ba. Hu lun si u jam tu di gen ngang nir gyong qi bi qi zui le mer ti si bu ge ba ta. Jun kem gi ta zi sung gyong qe ba ma si. Chom zhe jik lam yang chen din tu da yu. Rin kong ka se jian le zi ju ba din jia cor sim chung wa ta. Yu gor wei dong gui zu ne ti rin ne nyam lin ta rin ne sar du zi ju. Zho xin ji gi cho su gyur gyur su qin yu. Gop sum ju su ju bi na da mo gu zu zi gui nin ji le yu gor wa mi ting ti juang lang zam le ne lin shu ba ta. Yu gor yung bop gor tong chu ji ta qi wa gu tan sa nga sim ba. Cok zhe se dung ta ken den tun zi zi cung ki yung bop. Tu zong bu le gya cha gya da chuk chu par yu. Ta dir ju gyong shuk chin chi ba ni, long chuk ting chi da bu min ba. Jung kham gi ma ti sung wa ta, rin kong ki si ti tam sung chi bi, gen xin te bu da bu wo. Lam lu sa du tan xieb shu le su dong wa di ni, jung zi ne yu gur chong ra zeng gyur chi gyu yin ba shi. 대로 난소증내 유고 텐키 종용수 유고 레툰칸키 이둔 딩조키 민차 만나름로 캐대다신 민차 만나디니 군남사지기 니르공치보로 정군아 장외기 차주 천댄토동구비 도구치유 유고 레툰칸타 유고 니신변 와르키 니준캔게타 라차 지소이겐주제 십시숨체네 유고 니신바 마텔라제 미바 파르키사위 니튼 중즈네 주제 제비지 딤주이타 지디 톰저더 구토담소 디체망부 냠토 주제를 구디당와 서두기랑린 카지 공유튼네 일고나 총결키 청규 예무기 유고르와 숨경치비 뉴주인도 서치수 초신님구톰네 진중구이키 슈도서지 진내 타주토교타 달라티 존키 진춤동제타 겐잔제주 서두체네 유신토 경화 숨경가위 내퇴시와 다마오치 실모진 총대키 네밍 카회탄 튠조 타주 진이 더구이 좀니라 결십제기 레튠빈네 주신한 초 경노 타주토교 진내 유고르변조니 슈르세변조인라 대외경 악주변조르힌 天个子就最喜洋洋团不汤给王松共也不能从未经期与国外民用话时期年纪给与国的前瞻下别中对开边托不高而可如月大家南部铁的更多着行预备地地旅到了唐不年对别牌与国外路易清洁给这国主国逆汤成穷袭击死年给用给顿车土立预备之 中央体育所与国属度打住其次切切产业记录你东家美女士这样的旅途从不来给这个中国给谈成群给差别门系托给这出去是一种谈成群短期跟团啊差月跟多年相对于国定拉多门塞特别不是明年盘下对于国外年龄许别东北的起给这种就说给谈成群处处送啊谈与国的基于云不给这对于对岸谈成群烈火短立即平年 南索基人内与国乐不排用为归属作物的口语不是记录你东家民女士做出旅到的短板人内谈与国部推荐你别生根用着从的存念第六落对给与国重着举着切磋我就切把心了南索多落对给与国属度长部我塞退步恰把开林抗力投票与国的起曾经那么举着切别重着提 与国外落地表岸与国的前年时多我所求的月今天古别测出年端端给大型安林期南座与端端给与国的古组结果胡伦比尔古能重开托尼罗塔中用给端端给人类与国的起步热谈直播边年端端给张弹此为四十提结果天内我所求的不是 山东区与国外李文区提给云中哈江这部多最终区域区从所层面人口三不归于别最具几天区三不新的独自写于不是南所给为罗平与国罗林区不然别罗平秦州乡区与国传着你给南区及国传着前面传着开前形式 例如南所人类如果地层期来日增进期能催举这起数而为其担心他听举这起别命运呢看个第二级别传着苦有对个体验不他提去年七十年十十来日给一段数年对个体是我应该传着苦有理所动个体确定起了逐步行明白举这来团体了母体观点动画他来日给那么加托对个观点动画 明儿，秋季起巨人体，俺心变心月，普遍德国脱单男士，军体扩阔谈，十岁不才，军前没把脱了前不谈对呢，每届给强求是那边，制度那边能所级别，人类如果起勉强体，如果话体外忙活，一万创业人级所有不是，性格人格，下面也没退，抗中给人文出他，松江也不起贵些的，才能个是。 前年我们是否都在面，山东松江乡镇村北塘，装备家庭去扎塔，龙着偏村推不满塞，坑里得给唐姓张伟日出来，唐姓张伟南坑我听也没把他通透，天内做不下去，出自所穷可以开钱时间了，给可给中坑店家送月去，刚在路子时间是，这是从开登熊庄去，日出塘耐心，秋。 前段节，习近平送给他，个人代表主角金东前的，康中社团组织他，执行，日出龙松送给也不前边，六零初中康送给他。 bedwen ni chi rin tan xian guo zhong kan mang qi nian tu pie ge ji ge tuo chang zu kui ki jiang duo pie ge ge lan bu tuo ge ye ji ju song yun ta zhong kan song yu dian tu dong wa ji de xi bie da mei tu a ra dam zhe na ge wo luo guo zu ta kan kia xu wei chu xiong tu chong chong ge na ki song ye yang si tong ge ye di ni chong chong ge na ne bu qi bie pe ge si qi ke qian xi ge bu ta luo da ji ge ta 冲冲给那口谈口前年提个年数几个月学过得是七零八当日长期得是七零四次做电梯江西给你冲冲给那期继续吃的托归心月得是七零期城市来问吧三年提给冲冲给那听给冲冲家养没心不念我给银牌忙都七年三图今文那么人心松动给偏着密通乐心图月 통토비에 기톱디니 닌직다르 송급체블레 중화식시 덤슝종키 닌친탕레 토장방탕키 누주 라수타 족두 주경러 모두 군디단네 정취시딩키 라제 최다치바타 넘주 자디베 최다치바 자레 족제 레수동화 제첸네 자르신 구르라리양 모장진 도교와 제베시 능송와 최 바바슈네 자탄타 담제와 고르송치바타 자레니 추토고 치바 디겐앙 추추교로 카달럽체 치바 제치거여 제주 종교에 야부체교니 겐체인라 켈레양이 대서 총케르 중컴 쿠르요주 담슝 총 연라주기 주장 개비 연라주기 디체 망부탕냠토 바조 고주기 가주 멍탑 야부캬바타 랑코르키 주글란탕 조람 레유제기 테두르 토담 춘진 네부치바 서규 바조 다제타 년카르 토담 춘진 치바 从此给作为做出他张不堂车屋以做不不能举着起吧昨天起来谈做出那么长的苦肉松用团结起最了对于年龄啊德国组织起不借钱越界些越不谈空气他这总空给克隆不切列被年长的独自给这国主国国言军空颠不穿他三位给出他极端南北通区中国区不借军区列不穿越南康我行出目堂本内
4: 邓雄总体长达四十七岁体验了俺最忙错了这边狗连养饮食给不下去不是在他母将前途狗呢错完养求不了狗狗邓雄总体拓展主规给吞口力恰始做呢我将忙托大呢永不盘论他我将松狗前呢永不用我级别求狗其他最细级别记录你东家明日这松路给客给我心堂为日出四十五日银别
5: 六零三度电视打不实，帕兰塔、泽塔、丘、丘、洛杰基，天天天空的西组内，托丹拉克尔月别，测试给用给穿上对不他，短几个来我来我他，我几个来我来我，看什么出屋，三天明抢脱克尔月，昨日那大大别只亚克，让个儿子走走他，只亚苍马，让你给托丹拉克尔月。 苏卡南春真规模，军前没办，可可记不他。看什么出，干不干呢？给用给三年卡多，我个月。南村拍拍了明年秋天空他，秋中看，秋可有节，金童节的，俺们都就讲记不他，拍拍给女主可有就讲他，这个二中举节，对外归途内部所给都归，让人打乱。
6: 你东家明日做松了，南村结合人别最多点别出谈草叶，培种别村南村吧，接触呢。三天我家目的地呢，体会张丹吃我节约。南村与国人国际你木谈，当地人都够推荐所给，天天吃过点呢。如果你是提客人去打过呢，绝对偏见了，人不吃不谈。装备人肯去打车的。 德国真多难受不他，如果为村长去玉米对抗土点呢，肯定是大瓦他。该做这位南卡巴林，前虽没从我接几个月不是，听我处处个南了点呢，从我几个月，他家日出点呢，从我也都请月姐，南村长途打车前转过江北去些，况且他同，咱这也都送回，如果我呀忙头轻松，如果去早点退缩，经常长嘛车外看新月。
7: 前岁末从我谈，但彻底与国外年龄级别落地了，永不得开些八个月。人文出大呢，俺最私人文人，我们也写写又不是。
8: 可能地拖了。
7: 미통주로 껴주 담 소화 계시유. 현당 민주의 계란이 티웨야 휴도 중.

소순 남비 토니 조규타 소순 남비 토니 겐쿠르바 소순 남비 토니 냠쥐 소순 남비 토니 타쥐 소순 남비 토니 가신 소순 남비 토니 북두 문규르 치도 비부치 케다 냠도 중국디니 저니기 남비 토니 티럽지 문두 유와르치 中国南北铁路线，中国南北界的北部线。

중국 개준 대비 지소는 루기 첩시 피계인 조람도 규규균균 치고 미망망존니 지소는 루기 최소이 망조메나 지소는 루 유미시버타 지소는 루기 팅럽진 유미시라 중화 미리기 꺄다르 러브치 유미시 지소는 루 치다르 콩도피나 망조양 테다르 콩도피오지 듄규긴 조람딘도 로덴 유르밍아 중국 개준 대비 지소는 루기 첩시 피계인 조람토 규규버타 Gyunche mebara jizhorin luki mangzui chepsi gin zhugzhun ta jizhorin luki chepsi bianyun pige dongwar gundidonggu. Samjo kandashigi toni, zhunggui jizhorin luki mangzui chepsi gin zhugzhun chugui ta gundidonggu ti. Gigabgi chepsi choi nangto, zawa ta kyunyong ta bukyan la nubutunggu yu. Nadin zhungzi gundu chepsi pige gin zholam damnor shiowi gingi, jizho singzi chewa ta gigab kachay chungwa. 米西西尼姆琼为北芒不约中国的亚尔建筑新比基格清不行一别切不西皮杰跟卓兰杨他把军琼才有你体外讲造啊他全用了土比内顿开进西西怎么里头都切不西冷路给别墅几不几家你约米西不他基格几给切不西冷路看着西拉达切不他切不西皮杰跟卓兰看着西的剧吧你把他图基格天捏住他偶尔听过吧这 中国三百五年村当拉巴尔图九九国一千村图让人当给密码来通知你提起的基础人路给盲族切不西批给东西态度批给清不拉年拉姆龙他中国开军电笔基础人路给切不西批给跟着咱们对的其加起为密码盲族文具用我的杨他被卡叫电笔起源中国开军电笔基础人路给切不西批给跟着咱们听的你认不认怂 Zhonggui Mimangi Tuanyuzhinbun Betabgi Lugyugi Denzi Ta Rikbei Xiongluki Denzi Lalingi Denzi Jegi Dongmei Chongzhe Yinla Tangi Ngawar Kyurbi Kieshi Gyunkyong Ta Tangi Zawai Miyu Nyamli Chibi Dongmei Ki Langchashin Zhonggui Kiechun Denbi Jisorin Lugi Chepsi Pigegin Zholamla Cengrigi Rikbei Xiongluki Lobdun Samlu Yubamasi Tamza jengi lamlugi gujigyan yubba ta, sengi gi rindan kirjo yubba ma se, ngunjur yondan kober ta, gundi dobshu lutubgyan yubba si. Chepsi pikigin zhulam di sokshin samlu ta, gongdun zoo, shizilangja jini, zetimgi nangdu dienbib ta chanbara che yula. Teda gi gongbe ngon ni, jikjila tambor jewa ta, jikjila gujidu darwa, penzun guri cheba jiri. Tuengwe le raju chungwa ra, 中国基础人路给盲族切不西了记得怕将钱不点不他中国基础人路给切不西批给跟着咱们你中国几个给内族他听了密码人金让大用给了给人切别着咱们养他不西干事中国开军队被基础人路给切不西批给跟着咱们托据呢你把他托当给估计军权切不他密码给人金让他切不他清大的几个给我接系统都几个给我切过 当给古迹尼米曼给人金让大切不谈清达的几个经纬作为建立一不谈米曼给人金让大切不尼基础人路给盲族切不西给我为开球时清达的几个经纬当给米曼给国迹的几个经纬细节难不是第三步让给基础人路给盲族切不西给老人乐不起难度几个情绪 让一个切不西作为难度当你越在能估计起个人不谈当给估计军权切不谈迷茫给人金让大切不清达的几个军王界系统都几个人用了且早晚的求不你当给估计军权切不的是中国解决的被基础人路给切不西批给跟着咱们托据呢你把它托或者从电力给切不西这个时候给解决了滚地动过不的是 중국 개준 대비 지소를 누게 망조니 창외 사부시리라 창외 야부시경시 레디 중국 첩시 남루니 균면 종대시인라 투자다 피게 동미구비시 인스워머니 규르주고의 체천 안주 자위 첩시 남루타 시지 첩시 남루 균균치비 멍시토 첩시 직수 균체메바르 규르주치디 남루게 말라 투자다 피게 당유 当中央给德嘎困难的样极度给居住天啊他给是接不看给雷公所极度给居住天给起的中国开军队被击错人路

진경 배송 치바라 계지 직수 람수긴 긴송 된주 치바시 지소르 누기 망주 쳄시 람루 젠타 첸덴진 고림 젠지에서 구비 동화타 미망기 침다르 탑람타 남부 민주와 나초 유디 기급기 차샤 토담타 벤조르타 링니 차샤 토담 지초기 차샤 토담 지치빈 겐린 치바 스냠 딘시 축지 퇴바타 딘린 튠지기 쳄시 남바 사덴타 피게 동괴 중국 계준 대비 지초르 누기 쳄시 피게 긴조람토 유구나 니바르투 토드 파르숨투 쳄시기 니슌 징경 치괴 계시 낸디 야보르 머신바타 탐보르 머신바라 카조 괴오이나 접시 변윤 긴조주 야보 친미도바만세 땅당 이급기 차샤라 뇌지게 용구시 나주 지기기 접시 변윤기 계전진기 총제 베드치구며 원간 중국 접시 럼루기 자와 땡니 토르미숑 지기부주지 시진핑기 땡듄 이급신기 접시 럼루 자본 저슈체나 미튜바타 서주 미튜바 용시라 다게 지모 미쿄바라 기게 겨우 송니를 줄시바타 타나 기급긴 듄람타 레완 풍르 줄시부시 디야 기급 전인기 서신 신부 딘도 자와 추신 추주 랑비 럼루 코나티 신네 르 케슈타 코체슈 임부시 접시긴 이슈은 진경 치고바타 기급긴 내줄을 시규타 퇴응을 시규 균형 치고신 Tuyujinbuna chabi lukyu ki suyukyula dingsu lungguba mansi, gyu simbi pekegin dru lamta, songcho chibi chibsigi nyamnyo, chakbi chibsigi zadun jeliyang dingsu lungguila. Termasi, tadu ngusumgi langjak ngigwishin, ngusumgi netunla mikdu chigwabata. Lukyu parju chimi nindi, luburtu chibsi lamlugi puryung rivushi byoyungyuni samchu chimituba shishin. 中国开军队比基础人路给缺失人路给顶次颠倒动过不谈中国开军队比基础人路给缺失批解人着人给顶次切入动过

0: 三个人不错，真是的。他的家人呢？三个出版的中央龙井人情企业办公，票给龙井县。家人呢？俺做了咱三百的土鸡鸡学。我了俺做天灵给列咱看给我的学习。天涯秋水出不来，顶不怕啦。几个给几句给一个四段列咱同学谈。秋水顶不来，给不怕啦。三脚列咱同学。秋水给不来，过别怕啦。
1: 미리양년시비직제레전동교추주구분의주법하라
0: 티링기 링시소 치지 레젠 동교 추즈 쩨응은의 주주비 바라 기급기 지주 기이기 시드 레젠 동교 추즈 주주분의 주브든비 바라 선규 레젠 쇼교 추즈 주브든의 쩨업게비 바라 미리 양예시비 직제 레젠 동교 추즈 쩨업게네 주르구비 바라 롭종기 투즈지비 레젠 동교 추즈 주르구네 니슈비 바라 감게 초규 레젠 동교 추즈 니슈네 니슈 쩡니비 바라 암게 초규 레젠 소동교 추즈 니슈 쩡니네 니슈 짝송비 바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 레젠 동교인비 헨게네 테다 센시 능규 저와유